아니 막지근 자이 거컹어리니 하르가 막지가야 아신칸두리소야 아다가 산지기미 소로아가리인데 세마스타와샹 아치토퍼르지쇼야 산던자트일르르자컴머거리치

0: 레이로나 바테랑아 주저고노 그때는 그 사자 소소가 남신이 제공된 게 샤노도 모즈는 다리 바가 남신이 살아 지름 시삼나 지니 지니 시가르금데 카퍼당 다리 지나 주고
1: 카드 허터미 점들 된지가 조제 옌비 제용 오지 그 초문 잔들 가바 선바 배위 다주레 시진핑제 첨중어 공부를 도부중 땅 라글레 타르신시에 바당 촌의 용니 근이 첨디가 차들 로예 샤비 고지가 럭터시에바 점들라 된지가 샤와 난된지 베티 쳇르 도비 첨중어 샤시 점들라 젠진지 비츠르 도비 폐지란 간송시에 所以我们要讲这个年轻人 Adinjig yarkil tel nipan donba. Jimjil donchin hongguk tel tenchin jimbar mgirti. Tangdi kapsing shigbi lhirtsumirti. Lam shibar tankil shiobi. Ajachi nchigtukba namji. Lam tang jilbi jimjil adinjig shogji. Joshya arnaitan zungi. Ani. Janshig samshi tag. Tangga chapsarji langshogtang tanggi patang. Joshya ambirta tonshang. Joshya arnaitan samba. Tsgajur awab chikhang. Jirsiji pchechi danba. 作为拥抱三木等等等这个项 An tangpo hshig, siarga la zabzi la khangyik tang, gora shtong nga yin. An nipa ani, siarga la zabzi la khangyik tang, gora shtong samri yin. An samba aksam, siarga la zabzi la khangyik shig tang, gora shtong niri yin. Plashong samchi bche yol, siarga la zabzi la khangyik yol. Tu, tongme ya damtun shongwi plashong samchi tag, Sonmun workla longchen ji, jilajila lamtun ji, zangkur ri, zah pambi nimi, linchan de jirindun xie pa dang. Sonmun workla longchen dang, amdu nianchen ji, genchen jirtak dang dang goji yin la. Lomjig la xiarga tomkin tamchil, gongsuk dang danshi shirti, deftin ji, sulari jia nombam bilachir yol. Abdin, samchi fkar yil, tankil ji, yigisim nang de, somi fkar gi. Gerni xiamsil tariyin. Samchi junjig de rimang dang, jashtig angchang, likong suji mang sawar ngolgi. Jashtig xieyil, jahi donjib dang, dobdan jia, dabzang zhoma jiyin, kapar angchang xiamsil tariyin. Sorongun jangzhug nianchen kang, orkila nianjur dini, orkila longchen ni, nishtong nierjig li, da sambi, cim nikhanyin.
2: Chechen

0: 양자지담비론튼당자지남가산카노콜엔진데시지랑카나요비칼로남바가도데르 대롱남바 대비 되는 거가 초된 친다던 제비 저라도 지오나 나주 되게된 지 듣습니 일가 없음다 나가당 되게된 지 듣습니 일가 없음든 특거클마 카프리엄을 갑스시 야 주장 주 데모
1: 겐 데모
0: 데모인 인터내셔널 갑스시
1: 야야
0: 아리디나 아 다달로인 지나가지 라흥세코노데가 만전년진데거든데거인지나
1: Nikandega, Sacha Docha could say this Mandreg Ninche, Lakin said the Nato Yusha Yongos, Mason Devani, Nipa Tesagato, the Tendriga Nisa
0: Rea.
1: Tene, get on in the Lakin Kuruga, So Chesaga, Tigger, Tendong Yonsa, and Junkova, Ta, Songsong Junior. You should send it there. That's the thing. The Matilika, Kerisina, the Ni Tandrachin Ranjuga, Kuan Yonzuti, Dodig Combat in the Ridore, the Yunga, Tigger, Chetogogo, Combat Jazig, Jichayo, Ta Sani Juni, Yakatsukanik, the Matulika, Ta Sako Dolu Tramuzed in Tanoga, Miss Yos Tendario Matini, Cheton, Ta Kruger. Loju Yenboke in Liga Nisandranga, Jerison, Tenda, Hojeta, Consola, Messing Droz, Dozig, Tandoga, Drog Razor, Tenda, Hojeta, Chiton, 롱어 선동 야미가 로지여래도 다 된다 희소여래 되게 딤본데 간이트한테서는 다티가 조책 놓더라라 그래서는 배안동대와 워즈가 논데 몸보다 쳐드여래
0: 오지
1: 디용가 다티가 토가 로지 세먼다 디가 로지 된다 예화제다 롱어 동차 야미가 디가 로지여래 되니 다 다테 유스톤첼 세가나 루니테 요부고니 다 이코토라고 란테 토니 요즈게 티칼 하소치된다 조고나 다 안드친 런주니 어디도레 데니 다 이코와즈 다 유숄테 데사데사다나나 다 라킨 톤데오 워즈게 티가 란테 톤로고신 다 파지 다산 세먼다 다지 토치와데 메센 데와티 쳐도레 Ti mati li ki ti kwin rangyu la jiri sin jaka rinba ka rungu suncho deka mombo yore, jaka rinba ki jike yore, hinchi rinba ka sang. Ti mati ka zon ka ta punchi rinba yon na zon rinba ka ta jik tsaz yore, ti ta cha dambik nye chaji yore. Ti noni mersati ki gu zay jaka rinba ka zon ka dōnyā chētīng tī tālā nā chōdō yore, tā tēn rāi hō chētī jākā rāmbā rā, tē mā tī lī gā, tē tōng dēwā yō lī gā, dōnyā gā, tāngkā tī gā, o tā tī gā,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다다 차지 아주 제우가 유시 그 공도폴로가 다체리 그 용노 리카데다 슬랭가 사그 리카도그레 디니가 폴론덴데테 츠돌라 다티엔다제가 크돌레데 디니 디니 치바니 다주근 하둔다 이화제데 다 강다근 진데 츠돌다이나 다응좀 그 따지근 진데 디니 디 니 치바니 히타데 하둔다 이화제데 주타근 진데 디니 츠돌다 이화제데 나로지지 돈 디미 그 다 타바틴지 가이고도지 다 라스고 세모 몸보 만다제가 네 트래디셔널 이거 텐데 넘버즈 데킨라
1: 아리야 아리 다처가주 망서르니 그 찬다니 아주 다 사자 강당 강에 나라 망서르니 인더 펜섬 쪽바 옛니 드모리 완전 다 유슈 그 다 다지 디친 더선 춘조지나 정마 그 희세다다 다니요니 지코니시 군노다 자쿠른바 그 ngomeng khajgarni ndey to qase ko ga
0: le de de
1: mor de na a chang danyang cheni dashkar tg cheni de mor de ni jina ndog tarjik ge ti chen den chun yo jina ra yang ji logic ge jab jong zina chu qoyang nan de yang jing de shi shi chen mo bo ge ja de rang ju yang ti chu ge zai ge no xing ge yang yang ji dan ma za sa shi shi mo tok gang dar chang jina da tarjik ti chen zon den chun yo jina 이슈랑거다 산이가 차치요니 너무가 양 지금 막스크 리니티 친즈기노셴거 다주 산인데 지금 예쿠라 용삼 큰거 쪽버선 손조지나 양 다치 공시하고노 준가 다직기 츠라다 양 사우셰다 나티 선더조 키용 용데다니 아주 다캄거 양 지금 다직근데 진짜 치모즈기니나 데라 로뇽즈시나 양데양 하장 양 지스건들아지 예쿠르크 찬드니 지 라히니 도모레라
0: Oh, yeah, demo.

대륙 남바 때나 렌슨 지그르주 카르마자 차서 그 때나 지금 다른 같은 양 찍다 남아도 마치 갈랑노가 좋은데 지람튼 렌슨 그 저든 내용데 지금 연주이라

0: 혹시 간증바 오초 로마이 자신년 캐나비 다타 렌센라 연계오나 렌센이 군지 와스 마십대년다 쇼니이나 같이 오초 로마이나 렌센도 단신나 앙이스나 카베셰 빙고스 야 근근자
1: 근근자 두보초 데모
0: 데모 테란치 송나 장로년 탱카 워케 론팅 간조 셀랑 렌센나 특다 잡초리 노과른 지시네 초 존재나 바이 건그래
1: 아 바이 젠자
0: 바이 젠자 젠자 건이
1: 젠자 그치
0: 아 레레레 럽친데 덴드미뇨
1: 소년들이 아 초 무르 럽친
0: 남구도
1: 그치 거 틀어
0: 지급급급급급 총무리 덥치는이 덥터신자 덥다 채무 탈신 누구 지금이 자급과 존스파이나 죽고 너무이나 지라다 마테니
1: 나 숑거 즉 그건데 레시판한데 지숑거로 마뇨 달로터는 거 왔다 당한

0: 사실이 그디 산에 자리 대신 이탈리 산사 이탈리 특히다 한 산디 리시 내가 맞춘다시 아트가는데 동 진일로 다 친하 해관에 있죠 대지라 축크고지라 안주 중국의 해관 특히 축크신다 뭐
1: 그래
0: 대지가 축크 단주라 대지 말아 요늘
1: 그래 다 가서 때는 주 어디가 맞히는데 답은 손지나 아직 그때 종교
0: 초니통 니흘로 땅에 준데 땅인데 차이연 주나 너무
1: 좋다 지체도 너무
0: 제 좋다 지체도 이제라 지만서 다때 제가 땅데 아 니네
1: 아름네
0: 안데 라블라서 나티 쇼트 쇼글라 자산 좀 듣고
1: 테슬레타
0: 땅에 준데 자톰나
1: 다트니

0: 나가니
1: 지금도 간 STS 공수슬라 나 공수데 슝가 르시가 공수모 근데 잠불랑 라칸네 첸츠 라칸네 아트크 쿠치우리
0: 어 정말 길은 돈을 두고
1: 아트크 킬모르 데라 나는 그 추우 샤나스 그 추 리트시 나는 다 잠만 그 추운데 베스마 그 추티 차클
0: 커리 난 그 추 좋다이
1: 좋다이 나 잠만야 난
0: 담지. 어, 내 도맥 쓸까?
1: 난 도맥. 때문에 찰랑이 주도네 상가는 전동 신스데. STC 전정스데. 내 STC 전정이다 양데 안초데 안초데 차 야랑차네.
0: 어, 야랑네.
1: 야랑차네 양 전동 신이 检测 받건데요. 시우산 뭐.
0: 어디 어디.
1: 怎么？他养了个家，刚说呢，怎么开了呢？开了的是。嗯。昨天呢，我去本地的，咱们那个跟啥种的了，种的是。嗯。他一个车怎么个就怎么个来了，你知道？你怎么个红了？
0: No, but you don't know. 차댕거 킬리르가 치기뇨나 디근로 소젠데이나 다카스다라 핀달이 뇨고요크모 하퍼테이나 핀달레오노 고름토니나 워맹가 아마피가 차친도네나 손젠다오크모 나레레레 과든치
2: 데나 타 니빌로 능기랑 동양의 유창한 동원대 법종이나 축구 아지아용 그 축치니가 그 공동대 법종이 속나 나초 산의 수수가 길이 중한데 아주 앞주자 특크리되던 게 근데 초에나 지금 랑카의 포즈가 내 티주 너무 고네이나 스치랍다나 마마가 지금 통용 거모 그러니 총상 청년이나 축구 말호이나 축구 종이나 축구 넘어가이나 축구 지금 길이야 지금 아주 앞주가 망했다는 너무 신이 지금 어룩주는데 에이타
1: 어 이렇게
0: 어룩주이 노사가
1: 어룩주이 노시라고 어룩주이타
0: 다 카르선다랑 이나 지금 아주 길이빠 소총 아종들 너무 리카르 가만 빼고 그모 다 사차잼바데 이나 지금 잡도 인지단다 사차잼바 철리송이 나 지금 법종 인지단다 너무 리카르 마즈글이고 그모 데오크스 지금 공동타나 저 너무 코네나 지금 소총 인지단다 야라마라 철리 유진단다 양나 지금 추가 흡인데 철리송이 나 동치르젠당 제니 나 지금 잡도 인지단다 너무 리카르 이뇽너레
1: 어 너무 리카르 만나레 那就那个当那，就总讨厌着呢，就这讨厌着呢，就生讨厌着呢，怎么用的是？
0: 啊，对对对，嗯嗯，上亲先把就把那个病的起来，送来就那不懂得对用，
1: 还可能的小。

0: Dengri. Dayi gore shigiri shargi ngil zhigna gore nirni zamji chomri nzachul gil tapa chombari. Sichi jen dhkhang ni ba yungsa bibi zachu jia wakhi langla chomri yechi jen yisi jigbi sijung giya mangzu la panxang pedi la gilwi nirmil chwe simdi lhgda chon tapari. Chormun shangchina chongdun tin chomra kore chul nyomjig chuyi chuzhang wang li minji shijir. Zangchul zangho chuti sani baywa na chormun shangchin ji Ngenzin shimzin ji nzachul torindag dang chungri chobri sunhi zulwi shetub galachin shigyinda sichi jeti jekha chungchungi nzachul chumra chenbu gibari. Chormun ji mangpan shetub jinchung shini mchang dihang chungli darda jigla chumra danlang da dang ni sirmang hindun ji nzachul koryig jayji dang nzachul baghi shirpil shiti nzachul danbur shirparwar mangzha danbu dangwari. Sharga yubi nzangho li shungwa na Zachul shetsil jechir songwa zimmayimbar, chumra jechung shetsil lgji tang mangzu derjil jechigda tongzhin yul. Jachi Zachul ba namla tsunni shen na, zinhug langma tg shargah derbi derjil chunga tang, dijil tarin zinhug lang chugbi gacur chenbi sichi jil khenpin taigir longsa shu tabar shini kutsu tomnang tang jennang, dentang ji ngali pansim jechug sinro zhin yul la. Rig susu chungnir ba namjingi ni shen na, Yetun chungnir dang caidin gi zinhug limba li. Mamang mangzu jia yechi thumni zachul ba dang chungnir yongbub gabsi thubzil ji dihjigda jemang da sungti pedi jia yechi ngali jirtan da jiryul. Sijung ga jichung la chun ni shen na amang yung rangtuk ngang zinhug limbi shegu chushig ba di chalakung jia mangzhi niyul gi sartan da dang yu ba dang chalda dodum binji jemtur dang yu ba masil norisil yongbub jemang dan ruwa dang chumra caidin yamba. Zachul rinpur ji korachul zangu zhibar shi ni sijung tang chongkang Zachul ba ji shuksim nyamjil nguanjir zangu shi yul. Yankinan ba di tsu kagang ga datang ga gangjong serisim lintzen shtongcim da ninjo lintzen di somjig ba lamu cerang tang somjing gankar wa sunum cerang tang chomo jil darkil wa shiglu jichib darkil wa ganchig cerang tang sunum rinching yin cimgun ja tang rinzen roma ni jibshan ni dadimu shi.
1: Lover Tonchin Jomber, Mongo Shade, Chevy Danger Lang, and Sum Shaggy.
2: Of Danger Tonchil Shaper, Murray didn't gant you.
3: Tana Beijing Jetty Sul of Jernian.
4: For whom work alone think you, D. Tosaranger.
5: Nyakunamba, Chetso de Muina. They run up just sitting your stone near Trigger, Darnavitsi near Nidanga. A jarcicet of Javits hit trigger. Worsicet of Javits hit trigger in la, as a passing in it. Shuni Tundi, Tito Sanger Lenson Lanyan, but a gavsisha. A Darnavitsi near Hinjagomer, a Jacob Jerushi, Sitchin Pinchy, Mogamon Tokanchemura, a resistance in a Pujin Dunhand, the Jamulum Zala. Sitchin Pinchy Dandona. Lomong rang ni sanzin pujin war lam jimjin zhu ngar jin chung lagpo shini. Nyam da Zhongguo dang arasi dirib sarwi shoyong tabji nyam di zhugbin zhe war jimtul ngang tangsib dang. Dantag ngang ni pejin zhu jir netilip shi ba dang. Rjakub ni jie chimsi jako war jen zamtun di mangchuk jie semg dang da ngar li lagbar sambar gandilip dang di. Pansin zanjuk dang zhangzhig zhangdun. Nyam di gani pan yinbi Rjakub chenbi war jim jivi huir namak sarwa do ba dang. Ganyugunzang chebi nzamlang la rijimtil ngang rintang zhawi ptanlang ramjin tana. Dera nga dang sanzin pujinga war la yangfjir zhongguo dang ara si shoyong nyamdi zhugbim zhe ura gandilag tongji ta la thamunga ngin zin gachin xarwa chigyo la. Li la zuwa nartag danjiba lam la chi na gdansir tuna shugni je mbarzun thom lagu zhongguo dang ara si war je mjewi bichin tobi peji na ba mamta da rijin chong ta ba dang. Jirji jayagatan jirangi waayana. Hadar ngawi ci nyekhini ji gomra, Jakub ji zhuxi Xi Jinping ji arasi sanzi na Pujin dang nyamda, Beijing magmang chukang chen mora, Zhongyin zaar zi jinzim shini, Jakub chen bi mjewi huyantun zigbi, Bari njemtun laag zikura nang. Xi Jinping 等 Putin 南北尼 Kishkubri 南登基阿兹格尼 Jepshilaksambramazala 聂比洛克人 中国 等 俄罗斯加库尼杰 Zarzin中央里的 战术能 加库尼杰 尊尊集团都呢 中国 等 俄罗斯人 Zarzin有老切比 샤브즈格地 罗尔基杰 佩舒克前部 等 디르브진 페쇼 등 장비 사상 단라 후담브르 장랑의 조바 등 시험물음 등줄 지응몸 차르위 레워크사르와 후담르 좀등이네 바린 댐튼 대신화 산지르 칸당 어르시 타석 산지르 칸이 진냠득자 바당 디르브크사르와니 종르 자크브니 지역 존즈노와르지 롱사모 소님 도피 몸 바당 중국 등 어르시 첨치 르자크와르지 잠튼 냠디 타라 공바 담보 비와 쇼용니 응원요래 아다르나비 친이학직니네 자급지 주시 시진핑지 파크스든지 선전 자르다리 등 판츠는 골곰춘 당때 자급니와 람디와브즈그니 로돈응한 코르워라 땜들시 시진핑지 단도는 중국 등 파키스탄 러치 냠디 등 리흥 지금튼지 조부 우종어 등 디르놈 근지 탑지 냠디 조보이네 제와 지금이 롱우 돈응한 코르비랑라 리자치그니 블란저드고 쩐다숑롱 중국 등 파키스탄지 잠튼 통타와르즘데 지르믈럽 저그라타위네 아자크니 지디나노르 쳇츤토비 찹스크타라 판츠니 예치 등 쳇츤토비 링이그드 냠디 쳇츤토비 덴지그 냠디 쳇츤토비 르자치르글리 지르진총시데 르자크부터 르자크와르지 므드비 호염츤 즈기요레 시진핑 지난주 단도는 중국 당 시진핑 지난주 단도는 니 중국 당 파크스탄지 므드빈 페이지라 참토비 통신의 시진이올라 선진의 자르다리 당냠 덴바춘시데 므드와 즈그니 로 돈응한 코르와 고르급습종니 탑짐잼리라 흐는 당 소진 잠튼 르짐틀레 최용제 냠디 흑당습득 동합주시디 디르북사로 응얼디 담습제 중국당 파키스탄제 리클럭 지금튼 조밤 주그니르 그고니 입진니 중국당 파키스탄제 제비 르자크니 제마그망라 응얼디 판바 토브르제 바당 사클제 쉐브디 당 페이지라 또 흠벌리요레 아다르나비 치니약치기니네 리청근 권즘자디 리자슬럽 제치부컨거 리젠리 진수고디 아자용 치기치르 총라 쳔비 즈브친라 컨들로 통지 고르지 므르르샤 우르 샴지기 땅 리르클립 시샹아 땅르브 쳔제 트라이드 말릉 즈크중거 로닝 찬고로 종아와 라디십시 니 진침숑아 종화 먹음은 점튼 자급제 종기 먹음은 컨거 자첨제 로친 찰슨라 드브르시 진속리 르제용 지기지레 총라체 몬즈크춘샤제는 페이지제나 박사로도 바당 비츤토인 페이지 라컨들록 동위 르김코립숑 와이네 니에비 로케랑 르제용 지기지레 총라체 민즈크춘가 탈라 판지 당은 페이지가 진입숑 요물레 원정 나르제는 멈터데 흔호 바당 냥리 끝단 총셰기 제유람 등 지기지레 라컨들록 당스부동 기데 통응 송르추부당 총르 시근티 장우식은 잔출에 제초에 했더니 총라 시한튼 주지 람드 그나르디 티성덕도 바당 송시 그들금 요 바당 쿤데시 자트미 요 브르시기 총리 그들글지 차그짐 토비 브렌틀 라시고 요니 컨들럭 당스 보통기 바당 화암드름 코르지 카르드 타프럭도 바당 제초 용지 송들 마르지 롬 제그마럭 동기 차풍 조비 총라 지지리 용으로 컨들럭 당스 보통기 바당 Qaynalıqca qıb shugyong shkachil dang, qaynangig dang shugyong war la songzhil bshini, mangchug dang keli ji dihkur ngardi tsulha wadang, qajib lawrib shegi. Qajib shi ngardi chewi goni, ngagnil se wadang, shir ngon badang, maangun bi gugrja na zog mebrib zini, chonri xuan shi dang ar bi shi ndonpil ganglig shegi wadang. Adarnavi, Tinirchini, Tinirnanin Vare. Skub Nirnivi, Jungo Shenjene. A Jeffy Rigni, Tony Ringimon Yotung, Tongtum Jin, Tong Shenjendu De. Tinirchini, 中共中央的恰斯律机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阶 감디 르그니 톤지 인젠촌노 총공 중앙 저쪽 부당 르그니 땅 예쿠르부 르자급 정도가 냠친 접집집지 지 냠들 그거 니소집시 바당 돈비 르그니 톤디 쇼디 칸당 르그니 르젠진 땅 사프트는 칸 르그니 땅 찬질 칸소고 젬콩 쳔모브질이올라 데트그드 르그니 톤디지 르그질 서와당 리르누 서와 젬지 서와 지그디 그거 니 젬툼시 요라 Адангави циниксмнини циниржинин бара шкапсамби рамдин цормуна торгон ркантгшиби рамди нямдин дандр тханиби дандр шежире тандин дандр гчо дардангави циниксмнинче нингонгэ чэцулсамби данг цолу царнгарэ гканжанэг зо ним цопшин дола волгрэ клан дандр шеже данг дандр ше илм цолу ргран чунклэ гонхо зон мэрглэртлэра варэ голуг кесэрэ гканжанэг зо ни Tsonub tsandum rikhlaan jandirushe jidang. Jandirushe ilang gulgurga rangchung kala rmachin zung gaysir lishtil rawari. Adar ngawi tsi nyevzi nyanchi shirti chatsulak sambi tang. Salang qsa rikhlaan jandirak zuwani. Ujishu nornag rikhlaan jandirushe jidang. Jandirushe ila tsorhun lishti degniri. Rekung rjirsi rikhlaan jandirak zuwani. Tsokhir tenigda rikhlaan jandirushe jidang. Jandirushe ilar maathu urga rangchung kala tenrin chongchir lishtil tangchinari. Nyakunamba, titsuk ganga tangdi, titok sanjirib shansimdalin juga, lensindagar zomchig baal hamun chodangar zomchig gankar wa sonam cairangdang huaptinja, shtarkilwa pshiglu, chachib tarkilwa aganchig cairangdang sonam rinchini yin. Huaptin jaga chachig nyanlum tag zhomba yin. Shuni chachig mamtad rangri likhung liancin aga jantag la nyan bar gapsi shi.
6: Nachung chi pi rishti chi tora.
7: Wapi woyo hirg shankam.
6: Rikpi woyo zinjo ye kartu.
7: Nachung chi pi yinri chi se chog.
6: Chogbo chung chung to.
7: Nachung chi pi gansi chi tartung liancin.

야, 다들신담지 형님이 나청 지적서 제초청마대 모였나. 조시담비 원조로 문득은 제크크 전이 다영 초청마 나초 탐문화 강노그 히르크 제라 청청때 전문 워크라 롱튼지 체다첼 나청 지적 남라 거득시비 나청시비 가슬 다통 린츠는 일한던 좀송 나이나 린츠는 돈슨바 아치 노르초인 Я начин жижигцо. Тэна тэрэнэ ян залах баг нэмөрэла. Тобо чөмчөн цамаг хисэл дара занкры ридиг за даватан залах ба за басан жиг шэтүг чэцэл ангатан ганмап чини чэцэтэг ванда инжина начин шибэр гацлин цэнд татун шэпи дицэри. Я тэна тэрэн линцэндэ 三星能够有那个主播穷穷去穿呐，别人个他懂个林子那个能啊是个九个，他紧张，用那第一次有那个主播穷穷去，他现在林子他懂看个卡不让张，他个等就这个什么个什么的哪能啊等，他个等就这个什么个什么的真的，伊拉收拾中的打等伊。 다들은 하신데 조보 총총 속어 로카등 참 제특거 거니 되는 거 조기 드긴질 거 참바등 티바 가르치 거 참바르비 가르콩 거 참바지 참바 총스마 가리다 등이 도적 총총 하모 범어 어디에 거랑 노가 레영 나등 시총세니 레영 해모즈가라 되면 다른 소리지마 총총 하모 양좀 거랑 노가 Yala sengi sirgo noge leng hemonde niga derenge joki tginjirge chamba chongde gna nga gojigsi yul. Tepa garchi ge chamba chongde gna nga nga chi nyam de rengri go ge jinchu ge tam khu sma lo jung tang. De han chi ni a chi ge ying a ta ta ta gwashten yo noge a ri te ba sarva ge chani nga chola ga sirgo noge zarchi ge tam jilli. Zeki ye gni parwi sinto se ni 담지사르와즈 직설은 와식인 야데나 영어치 디츠라 스탄드가 통아 디바 가르치크 참바 총데가 나가 디츠근 당송나 영어치 로족 총총 고르스급 셴노그 스탐코잉 로뇽이 주엘 레 영치르 산드위치즈가 데릉 린슨 타통아 년고너가 주보 총총 세천나 조기 증지르게 참바 등 티바 가시게 참바 긍롱합시기 아른거 랭히노그 갈라라 랭땅 스탐질땅 스탐꾸이 세바땅 어중라스과실다땅이 아른거 스탐하시게 태그 준통음큰거 조보 총총유나 가진더 린슨 타통거스글음나 피프르갑스시 린슨더근 논슨바 아지 노르소근 가진더 조보 총총치 카바라그일 조보 총총치 린슨 타통큰거 카바랑증 일라사우르중요라 특거든치 즉슴니르그 슴든나릉하땅 특거든치 즉슴니르그 슴든트인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새로운 담옷이 얼굴도나 마루에 놓을까 얼굴을 채속게 낸다 이너리
2: 얼굴을 차티 아니서도 얼굴은 차티 조그렸소
0: 야 단속지 주소너리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새로운 담옷이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기샤 샘서종
1: 시바 송춥셰브르 나츠 응그추셰진율
3: 중국 어머는 폐기 태자 초비 제편의 리저브 야등 냠들기 시브르 특크르등 시브르 희종 시브르 모클프셀
1: 시바 송춥셰브르 창마여비 서식킹 알라니 치셰트

야 나중 주보서 등 나중 주보서 감나 린슨들 산시 능거여비 나중 주보 남게 샴든지 파마 남바 대나 대른 그 르비 까르쿵 그 참바 청원다 그능아 니영 천남버 워중마멍 회청강리 화팅인노 그 참득라 정위 천세고노 단신 체튼르지 잠노 그 참성 소시 고르게 괴팀 득능니 시바 렁크르다 당위 지금 되는 지스롱아식 임시비 희샤 동어식 정말 냠칠듯이야

རེ གོང གི ཚི ཐོང ཐོང དེ དག ཡིན ཅིན ཏམ ཅིན ཚེ ཐན ལག ཅིར ཙམ ནོག ཆམ དག ལ ཅང བའི ཅིན སེར གོ ནོ ཧུ དེམ དེ གི ཐོ མི ཏམ གི ཁྲོ ལ ཙུམ པ པོ ཁུང ཉིན ཅི ཅི ཡོ ནོ གི ཤ ཆང ཁ རེ དེ ན ཤུ ནི ང ཚི ཧུ དེམ དེ གི ནང ནི ཚལ མེ པི ཅི སེམ ནི ཤི པ ལག པི ཅི ཡིན སེར གོ ནོ གི 찬반디 냠다 직다 릉리오가 담회 시프르 하차나 타치가 진마칠다 세르가 시프르 찰리가위 스티슨 바제는 쳔드그당 파마다가 노틀 쳔보시그레 시바는 저튼땅 히틀 쇼튼땅 아리츠크토니 나르송기 라리 다스크브 제크체스치땅 차든 나와자스고제 샤망부시라 카야니 시프르 지와디 살리르가와암 영나 나치 쉐바땅 데트크 샤출 데트그나 아닐그땅 탐바 영나 다 아진짐서 조근득 너나 아름고 아름가 고르바데 동에서 데트르갈라인 찰리르가데시와는 침청소수가 나득 전부시그릴 니스지속고 폐지등 참튼라 어느바테입슬 혼실 마릉 로나 총위시갑스 시바시기 샹은시 바진유치 아릉리치비 아캄 디송 강롱시기 톱소등 시금마 강국세비은 차유 디갑들 시비 톱소는 머텐자 멍부시기 등린세신유 원증 당시급 아릉가 예디등 번칠 파마치징 준슐등 동덕 실가위 찰랄해비유 참성 멍부시기 니츠지 차친랑신 머토브르 대등 대신거 징지징 남바 망보신 중심율 시바 실릉다 땅위 징지나 직서롱아시긴비 티첸지 참덕덕라 산듬가 셰데 치 시브르 아기세바 타덕뇨 시비 돌로라 긍제밀 아니 시비 샤왕안바 제시가 접종 훈련 못해봐 달리 시비 르니가 알랑트로우 씀 시비 샤왕 접종 접종 못해봐 시비 아정인제 인치건니바 아름진다 우르와 시비 삼루 나마선비 파마남지 시바그 셰실 유츨 도루크나 갈라룸 신직바다케 돔치 시바타나 시브르 시티그니 나르선노그 시바망 보시 브지슈고 아르니체 페지 젤름라 체르미 드그동 따바당자 아르니 나르선브 그그도 따브르 니르슨 공통 청거 흥거 단지질럭 시크초다잉 자와 뜨다니와이 메통지징 슬라코 시바타르 시프르 살리게 가데 시와탕 영나 시바 시릉라 땅미응기 시바 망포시라 영득비 머셔탕 삼바게 스글롱 마치바 아른탕가 스타만 지르싱 쯧콜라 스타츠라 젠바시 지그신데 더뜨리 참글릉게제 람친데잉 쯧슬 너나 하정 지그롱거니 처식인세 레디나 디초지근기 영 디른거 침송소시 고르거 희샤 냠줄르셰츠 너닌죠 렌츠는더거 좀트바당 돈슨바 노르초당 좀튼간 크라타자다키 스타클바 담진초당 쳇칩다클바 응적세릉당 손므린 친이엔

0: 다 마마 망초고 찌고 캠펜다 노치 땅위 조동고 코니티 요치다 제요글이 코아다디 수수고 지진동고 뭐 양나양나 노치 땅 큰거 단디 제요거 세바부데다 마마 청컹라 특실세비 자청거 남는거스 난 도디세나 크게다 수수리 콩거다 제크라 지초고 지멍거 차시데 땅이 자청거 텔름데 제데 땅 흑지 캠펜 송스추세고 누구 람드고 거스 다디 주니스 수스템펜 특실라 아저사가 아르가닌디가 그게 아마운튼 집엔 특실즈그라 신진 집엔 특실아 니오카 아마운튼 집엔 특실인데 인제나다 수술리 콩거다 아른거니 간더르고 노캅데다 진금 코리그라 통콩 송춘라 도르식 동군 요나 시르그라 만지가 된저 토단 제츠바 무즈가 튼튼가 개근데 어느 치통군 오단데 내가 속바거다 제츠고 찌고 캠펜데 어느 치통운고 사츠트 히누고지니다 자츠노 담플스 요노고리 콩라 산즈가 데서시 메밤 요나 미세바 미세비 니츠 오타다 수술리 콩근디 챔터다 마몬춘 콩라 틱스세 군우트무즈그나 다 아몬튼 제펜 틱스르세고 데츠니스 진진펜 특실엔지나 양디 신진리 콩거다 청극근 간근더 주밤 양나다 그지 샤윙간 춘더 마즈바 디춘니 저주더 담무인바 뜸뜨거 쳔거다 아제 커라 안디 마마마 축거 캠펜데 노치포바 응치 희소나 토머는 응치다 신진리 콘데 수수그 디즈던데 등이 그초다 첨트른 겐츠르 준더 근데 동고 디춘니 신진리 콩거 나다 그지 앙얼진 당치 수수 디지 근데 남멜라즈게 동 청근거 랑긴겐츠다 마즈브듬즈기나 응치 수수 콩가다 그 추첨들만 청카다 뜻을세 주고 담스 그냥다 선선 침핀 뜻을색
1: 에리리리
2: 톰비 왕후고 사밀
3: 시그비어 징오 존 사밀
2: 잠비 화끈 텐 사밀
3: 아마미 시와시 사밀
4: 참들 젠던도 마스마 담님이엔
1: Дэдэна тахир кэгчу шипшил шипнах тэгширэн дэг кэрги ламлык шонуг кэрги явжонзна драгэндэ нисэл чимзэг гон явшонина тарти варт кэргэндэ там хэджигэ нисэл сэлдэрэла намзэг ахтам бэ инина андала сукку конничу кардазгина
0: я ян дүнзэ ба та шишу чимпэн тэгшир ламдэгэндэ цоршта шипбани данди шугын онта та чэп тонги вор даргор та пачр нуч тамбан мызгэ пэджигэ жирми юк тэна нэртон чунга нуга да дэмбэрна та ажайон мамо тинчо жили аюн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제드드덩이 되덩이 처마그단디 슈슈침핀 특실 샤완드즈 대춘에 니르토니가 장아리다 저렌지나 슈슈침핀 특실게 자침드영 제용마모 팀 아진이 아윤 랭칸디 저리 되덩이 슈슈침핀 특실 제람드근데 인지나다 쟁거 첨즈 거 숙선 요즘 받던다 총욕
1: 레가노 대나나 추 슈슈침핀 특실인데 저드크 잡공즈나 조고양난데 능동거 숙니 건강즈단이나 티코니 추카다즈기나
0: 오야야 다 슈슈침핀 특실디 다르거드 ата ангиса данлыктар сөзүн уга чачымкы нихэ чачыгынада темпентиг сүргөтөн цинде тамбилси ю бар. Тэгэ чүнэдэ жожогы чакунт тухмаг сөзүнгө чакун азыга мазы тухни тата варта та кырчу гы чачым чакунуны да жүзэ тумзга да жачы юк. Жожогы чакунт да дозу матта да жемони жеман жогун уга да мани цызгыр. Тэгэ чүнэ амантын тэгшир чачым да сынзын тэгшир чачым гынын сайу кою би чанку гы чакун зэ та кырги сөзүнгө чакун сөгө The choose you can come resident, Jinkum Korigra Tonkun Sunchon. That's Irgra Manziga Danger and the Sunchoitu. Theatuni, Ajakula Rui, General Sunchoitu. The Matsugato, Ajakula Rui, Sacha Gostu Seranga Sunchon, the choose you in Janata, Kuchu, Sojinka Chakonzeri. Theatuni Kurgayan, Kurtuga Chachum Nantayan, certain Nugu Chungu Chakon Zentagan Yoka. The Chukankan Resina, Kurkrisena Tsgamanju, Tenangi Achu Mansua Sigandrao no Korsixena, Ata. 늘마스누가 시바이나 추치운데 송추세바 내가 주님 머거거 다른 거 차친데 송추시죠 도마체크 알고친 자진데 고용 거꾸 동군 대식고 도마체크 워머가 기간 간 송이고노 다 도마체크 도조다 허저그니 송추리바 들가 스마다 인제나다 그렇게 쓸때내 누가 다 차콘도 뭐 다 돈비 다버다 다 배지용나다 조제도 무가 통 거스지

0: 된다 아는 것이 리지나 사가지다 니 통치 식노다 공선도 응이스 통고에 당나래
1: 리리
0: 나 니 통치 식노 통고에 당나라 나 니 통치 식이나 죽다 니 양문나 노 마스크 나 찬스 사천데 젠저 타마가 용아무 찬잔네 오피리 오는 너무 좋아 그 고마뇨 데리나 저 좁자는데 메이크 봐
1: 좋다 용들 좋다 자서 총야 되지게 단데 나 대하는 거서 친정스 그 사대 레이터 테나네리네리 사 파치인데 핑팡 주잔다 담스남메 다티지 리후누니라 니구트남 따티나라 디스게 페게 총세즈 샤가 라캉게 초트만데 쇼응게 라사네 아만라 칼라네 참마시 응게시 냔촘스탄자 아자시데 탄다 땅게 초펜데 쇼응글랑 라사레 리지스케 아자 총우케모모 다른 춘디 산에 총나 만차세스 카가자 라캉게 초필라 콘사 무즈메야 베이징 상하이 광주디 산에 총상모 주디 사 총거다 다른 춘디 사게 멍초초라 다른 주 총은 멍게 초히는 마시 아시 릴리타 고단모
0: 십수가 고르다
1: 만자 멍강게 초베이나 아트근뇽나 지르르모 아트근마나 셴뇽르마 아 만자 콩카 토마틀라카 자 추신난데 첨번토가
0: 머리 마차 투수
1: 마차 투수 테스레탕 저 베친 치르라다 테스레타 아트크샤논데지 콘트라 하이크디 차리 차 손시샤
0: 머리
1: 틀라카가 라사네인데 베중고 근데 라사네인데 시제 추시 슬마멍가 시제가 사르 추즈 페퍼 크즈레티지 데 추멍고모 데 추즈라 라사온탄나 주구치 스마게
2: 만피니뉴게
0: 내가
1: 안 된다. 우트클라고모 메코자나탈아요고모 탄데 샤트알라부 아 디찰라존뇨데 이슬레나라존뇨
0: 어데
1: 토노 더 먼즈말라 더 파첸데 로치컨데 아메리카곰 파체츠바 엔젤라츠 좀다야
0: 아조 네임고 카페 나 니에야라마라 톤지 체린 좀부터고모 데는 더 자토니 총잡다
1: 제제 아
0: 다 야마슌 젠구 더긴이나 다투 총큰 라카니 카투테 주진아 지가 아메리카가 고르모이나 트레니 도모스 총다
1: 그래 제제
0: 카르선다랑 추초 우리 맵핀데 다잉 레조 라카니 문체진아 제 침청 공안다 리땅이 되니 나니 무트나데 도모스클리 아탈리고노 고름 투네라 조인진아 지가 시수라 아 네 총데 당스 그다 난크니 차브 드라마이즈 뭐 다 카르선다라 잔잔더더니 종노 추머리
1: 아 잔잔노 종노 저거 아다 대제티나 시샤고 아나 능랑이 춘데 숑거 총우 직군을 파티에 추반이 흔하서 손당스 다 뭐한시제 자산주구단들
0: 아 비진아
1: 베이징 상하이 하이코 천도 넘든 주구단들
0: 제조 잔자가 오리맵이 늦다와 존재나 아른근 능크니 종고 넘 세크니나다 자능거 종철 치사 강모몬스가 종교금모 단다 서지라 총특교 그모 데오큰 도드기나 축고 차댕기 이 탐지 보나주와 아다 맞다 인디나 만핀드가 지와 지정 같은 거 지지 지라 같은 거 아 요과일이 유득가 지금모나 우리 맵이 좋던 디나나 다울 리시지나 처문지요
1: 닝고 추 종아
0: 종아
1: 응
0: 법천이 다시는 거 도마대요
1: 아 닝고 아니요
0: 레조 안들까 아다치가 답고치 못할 거느라
1: 다 아트근용노데 오메토안지라지자 다 잼바초 삼마다 돈지랑 아자트케다 돈초 줄라 다 던자 ཁྱི ཕྱད མ རེད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0: ཁན་ནང་ནས་ཆོས་ན་ཁན་དེ་ཇ་ཆུ་གཞན་ན་ཇ་ཆེན་དཔོ་པང་དཔོ་ཇ་ཆུ་ནམ་ད་ད་གམ་ན་ཟེ་ཇ་ཆུ་ཅིག་ལོ་ཡན་མ་རེ་ཟེ་མོ་ཆུ་ཆ་ནམ་ཆ་ན་ཟེ་ཟ་མ་ཟེ་སར་གང་ཤེ་གུ་མ་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རེ་ 나타 탐제나 초르타이 데니는 냉케도브라 제목 아진지 초르타 크는니 벤데 탐제 보이나 십스리 네토 시라 메크지 다 이게레 초시 용컴 딱 가르쳐내는 준데나 시조 종나 주고 아멘근데 리누근데 지차가 통콘데 자마이노 데 이게인데 딱 탐제나 딱 비게 머리리나 디오너레
1: 카츤타는 또 저금에 단내토 용즈나 그 추스마가
0: 돈지오가
1: 돈지오들
0: 어 리리리 단 잠는 진이니나 총내 그 샵스 컨터 컨스 좀나 세뎅을 남컨데 쪼고나 마웅와단 늘까 지그 앙요뇽 캠바스가 니 소나단디 돈진데 세셰 주고노나 니네 진짜 담치보 난지고 뭐 늘까 메트나 그렇게 돈지대 인기나양 그렇게 돈지 못쪼고 나니 차친 지금 진영화 손도 오늘에 뭐 다 중국 난크니 세뎅 그 시술인데 이주고 뭐 더나 제치 좀 봐그 세뎅 얘기를 한다 나 오늘에 호랑이나 주는데 시절라가 종교고 뭐래라세 시절라 종교나 잠난 그 사차 수수니 정말 킬레노 잠난 그 사차 수수가 내그 담체케이나 킬렌 돈나 그 돈무가 제치 그 그게 영 지금 십실 그 세뎅 얘기를 한 거고 뭐 달라가 오늘에
1: 나요 오늘 당에도 애니라고 그러는데
0: 나까니
1: 지금도 간리 SCS 공수슬라 나 공수데슈가 르시가 공수모 안데 잠블랑 라칸데 첸츠 라칸에 아트가 고치우리
0: 어 정말 길은 돈도 고
1: 아트가 길은 우리 데라 나는 그 추우 샤나스 그 추 리트시 나는 다 잠만 그 추운데 베스마 그 추티 사커리
0: 그리
1: 그리
0: 난 그 추 좋다이
1: 좋다이 나 잠만야 난
0: 노파치 세댕가 킬리르가 치기뇨나 디근로 수젠데이나 다 카르스다라 핀달이 뇨고요크모 하퍼테이나 핀달레오노 고름투니나 워르멩 아마르피가 차친도네나 손제인다오크모 나레레레 과든치 데나 다 니빌로 능기나 동양의 유창 동원대 법종이나 축구 아지아용 그 축친이가 그 공동대 법종이 속나 나초 산의 수수가 킬리 중앙대 아지 앞주자 특크리대던 근데 초에나 지금 랑카의 포즈가 아니 티주 너무 고네이나 스치랍다나 마마즈 통용고 뭐 아니 총상 칭인이나 축구 말호이나 축구 종이나 축구 너무게이나 축구 지금 킬리야 지금 아지 앞주르가 망은다 너무 신이 지금 어룩춘다 에이타
1: 어 이렇게
0: 어룩춘이 노사가
1: 어룩춘이 시사가 어룩춘이다
0: 다 카르선다랑 이나 지금 아주 킬리빠 소르총 아종들 너무가 리카르 가만 빼고 그모 다 사자잼바데 나 지금 잡도 인지단다 사자잼바 칠리 소이 나 지금 법종 인지단다 너무가 리카르 마즈글이고 그모 데오크스 지금 공동타나 쇼 너무 코네 나 지금 소종 인지단다 야라마라 칠리 유진단다 양나 지금 추가 흡인데 칠리 소이 나 동치르 잔당 자니 나 지금 잡도 인지단다 너무가 리카르 요너레
1: 어 근데 리카르 만나레
0: 那除了给他们，嗯，就总统人家呢，就做统一人家呢，就省统一人家呢，怎么有的是？啊对对对，嗯嗯，上千人吧，就把那个编的起来，所以就两分的得意呢。意呢，还可能小博会了，小费拼搏了，混得那个拉松用的是，那文博会，深圳文博会，得那个青洽会、金洽会，嗯，得怎么拿送的？啊对对对，嗯嗯，得是中秋礼。
1: Jee,
0: 그렇게 이제 또 사크다가 있는 아주 라인아 주고 세종시던가 여 가시자는 것들 그 모두 뭐래요가 되게 체리 손아 지금 갑도 갑도가 지금 빈데 잠바 지금 저쪽에 있죠라 지금 뭐 저쪽에 담바 전부 오는 뭐 소라 지금 좀 어떻게
1: 뭐 마시는 데서 손아 시샤 따라가는 거 배치나 이제 무히노뇨카 사르가 세는 거 배치나 좀 배치스리 노티 좀 마자세나 줄까 전천라 가시라가 안젤라가 총노라 축그 이제 사자 개인은 준데 대리상도 호쇼샤라 사만데 담데라가 손에다
0: 무히노 무히노 잡총가 만나들까 너무나 큰 무토이
1: 제제
0: 지금 탑총에 놓으나 축구 다 지금 내고 그 길이 잠바도 뭐 지금 간장이라도 뭐 뒤에요
1: 간장 좀 듣고 나나 지는 거 좀 돼 할 거 좀 놓으라 간장
0: 안 좋다.
1: 本当是个。
0: 치기소나 아 다 영시잖아 지금 잡총가 만난데 치기 마 잡트나 그런 게 비다 싶어 되게 좋다고 뭐 잔자가 우리 맵핀 도군데 나 지금 서지가 자꾸 잠바니 다 돌아는데 니나 요트나리
1: 같은 다른 요트는 말 뭐 좀 나는 땅은 좀 대신 그 알리바바 고치 잔은 그 총군데 단다 뭐 진짜 단단하잖아 다들아까네
0: 요코츠즈 뭔가
1: 이제 들아까네 리울이랑 내 참아 고문도 빠지고 뭐 다 들아까네 그 룰치라 룰냐 송공히던데. 다들 저기인데 송공히지게제 근데 파고인지나 타바인다. 근데 주한테 좀 맞다는 게 좋은데 송가랑 무희음.
0: 네.
1: 다들 송건티 탄타야.
0: 네. 다 자투 송건들라 그게 요르고 지금 뭐다 자투 송건라 지난 강화리다 오는 여러 지그레 모래라지. 알아지게 토소나 양테 고바메컴. 가르선 대는 지나 지금 길이즈 좀나 주고 샤와칸탄 강즈글이나 아 윤탕 만나도 고대나 남대다 땅이 길이야 잡줄시 존드리 KDP 지역통준대는 시각치고 뭐 아 멍거리 인지나 다 장사 사건되니 있나 영어 치고 갔는 것과 재난당 제치고 총대인데 지금 레트클리칼이 도노 니 고름 돈이 있나 지금 초조건들이 도노가 넘어가 있나 지금 만난 존통제 대모 아유까
1: 시은용 거야 맥크 뭐마시지나 안초 응초 존통은 다 시은 거 맥크 뭐 슬랑네 시차지지나라 시각가그 디쨍고 니자나 차서 시각이 있죠 숑글라즈 차네란데 쩡고 레힌데 쩡고 숑글라즈 잡토고 뭐
0: 머리
1: 다른 거 자기 손나서 개도 물레기 아주 미히가 아주 미히노제 그거다 리마키도 말도 안 좀데 자기 베게 로지란데 좀 마히나 다질린난도 마리
0: 오케 사차니 아 다디 아마티컨 어 다네 길긴 쳔무 파퍼테나 맹주르긴데 호존생킨 거 만나가나니 진다 지금 아만가 조르완데 나 치기 내대분이 나 대비르 군데 영 히너 뭐 내 영 치기 지금 돈지스 그 땅에 대한 땅 그때 빌리 땅에 대 셔츠고에 고나 안 다땅 대와 오노 그 지금 저땅 쳔무스 그 레고나 아랭사니니다 만나자 주스 그 가고 뭐나 다네 나 가카 마마즈 그 돈데 추나 지금 소 아랭가 도브종이 아랭가 지금 니와라테니 단데니 세초도 트이나 주고 사니가 몬츠군데 도브트이다 땅 그때 달리기 오고 난 대치 그 총략 코르추콜라카이나 죽고 자토 총캉이나 죽고 자쿠탄 자쿠완이나 니가 총거 지금 레완스 주에나 죽고 그쇼 강치타니나 지금 레칸들이 주르카다 초랑 게니스 지게 되느라
1: 제
0: 투머리 니가 되네 초랑 게 지금 톱종스가 마지에 뜻다
1: 다 더종다 히남나 레고 아직 네 마히나 나 쇼그라
0: 다 좁다 코르시에 붙을까
1: 제 다 로장한데 상하이 뉴그다 뭐 상하이 신진 산타 로존스난데 총라카시치나 자톡네 총시가 조금 근데 참망하는 거 좀 말한 걸로 좀 이렇게 마소나 너 빠시 대신 그 사이 오는 말
0: 네네 시촌에 네 단전시나 나포카가 길이체 보통 냠데이나 텔이니나 양치 냥카영 망아지 오카 딱 네퍼터 그런 걸 없죠 이 남카지 돌린 요고 요고 마음반나 언제 사클가 나준다 마제니나 소프트 체몬데 남고디 소프트 체모 직투코노 고름투니라 당아초 언제 사건이 가성되는가 돈지나 조사 빼고는데 판통노가 체리가 많아 노리 노리 제만도는 그 모든 언제 사건이 클린더까이나 지금 존다가 있던 거 아 잡조리 통노가 더 먹이니나 덮친 바 망아지기나 실 파일라 노트노가 다 힘은 됐어. 그래라지.
1: 예.
0: 그래. 나다 강터 아, 다

파키스탄 지 총리 샤바지 친일친인 중국등 파키스탄 와름젤라 측니 로동안 고리 탈 이토크 샤츠플라등 파키스탄 세종가 잡시킨 머게르지 망통니 파키스탄 등 중국 자크니지 망망라 냥탁바니 뎀르시 케프탄토네 파키스탄 지 중국등 파키스탄 지 차쿵 망우르벨비 냠디 라그상토 쉐핑요레 슈그니 지 슈그용첸 탑지 냠디 쪽본젤라 멈트트 사쿵 지 프탄지 그람신 등 제친 냠디 라크르동 이토크 가친 시든지 세세레 샤바지 입셰지레 파키스탄 망망지 중국 망망라르 잔죽당 르가미 쉐핑요레 지스톤 르겁장 아크직 르르다르가비 친예스친인 르라츠비 찬라 파키스탄 당 중국 잠튼 르라 르음진 슈그 용체 탑진 냠디 쪽분 르르 페집숑레 파키스탄 당 중국 슈그니 진 르라티 판스니 예치 당 당 잔님 시브디 당 페지지 탐응 촌히크 당 즈요비 제독 치위 제친 코리그 촛데 탑지 돈힝데 진친 메이버 제습던 접진 요스레 샤바지 인난 집단 돈네 파키스탄 쇼지 중기 환준 페이지 등 찬슬 공플 오가슬 고라슈 지금들 지르튼 탈블랑비 점치 버튼 라그상투 쉐핑 요레 중국 공플 등 제비르디 야친 페이지 선접진 비 제급 등 라크막 동진 오퍼마슬 고라슈 쉐브데 등 다르지 틀 시지 가침지 요레 파키스탄 지 로튼 제르물기 중국 시거사돈 덕터 시티 멈트데 중국 캐픈 흑소름 제디 나든 탄니 중국 잡슈 시지 인스레 샤바지 이프탄도네 파키스탄 쇼지 중국 등 파키스탄 지 차쿵몽 위냠디 라그상토 쉐빈 요레 파키스탄 쇼지 멘타타 중국 등 파키스탄 지 환주르 와르침티 비슨 토인 페이지 디름다 세브른 밤붕 쉐지 인라 흥알리 럭비 고니 조리 등 싱리 참천 럭슬 삼은 페이지 속 차쿵 지 쇼니 냠디 란 통첨 쉐빈 요스르 샤바즈 입셰지레 파키스탄 쇼지 파키스탄 등 중국 냠디 데 르젠친 메프르 제등 환주르 등 관들 소수 르니 속 차쿵 서자 제프르 주와 요레 칼라크니 존름 니와는가 냠디 와르데 파키스탄 등 중국 잠튼리 이나랑비 탑지 예치데 르제컴니제 판지담비 탐문 공플 등 다르지 서브제스타 바랍틀 슝스레 샤바즈 이난집단도네 고라슈흐 단지그만비 능스 제딕 등 로이스캅스 파키스탄 등 중국 자컴니제 슈그만 아랑릭 등 시디 냠니제 제잉 아랑심 제 페이지 진충 쉐빈교레 르제컴니 탑지 쪽분절라데 멈틀 사크제 후 단지그 페이지 등 제치 냠디 라르킨덕 통비 스토크 가친 단지스세레

朝鲜中央传统抗议青年青年的协助总预备队 아메리카 초심실릉등 예카이 평크르사크진 촌치피셔송 샹글 날린자적단 자진요바등 아름진 능충신마롱위 사클럽 대송근단 수직된 자진요스레 종이글립샤지레 아메리카 제습제첩근기 니엘훈 한국르 메르구르 텐범지르갈비 젠프르그 남자등 디플럭 샹송셰브른 초친고바등 등디그미 치피셔송디 한기그 먹던토키 제치르동브라 로르덕셰트브르샬레 초심신주부인전츠비 돈티타니프단도네 아메리카 한국 등 일본 수고 에카야 등 시디 잠수 침무 자급 등 사클트 촌차망 부 편송시 반 에카야 등 시디 잠수 침무 사클지 아무튼 내용 자적도 제로 있어와 인라 사클지 내용 단지만 비슷한 놈브른 촌 요소를 좀 일리난 집 단도네 초신 진국 송도 흑지 사르지 점포 등 탐트락 동도 비 냥도지 업데 송 진인 나초 촌점시 바 등 자급 접 등 업데 인지 등 사클지 시디라 송수시 때 고라 쇼는 탑지 단지 랑간송 셰퍼 휴지 가친 조절이 있으래

이천디는 대응아 지행아르진들 감우미리 천디는 아신킨지 두고드가린들 따르트 이천키아는 바즈 고브리시울 때나 대릉거 갑사르위 다툼글이 진듭 지르니 식갑 지밀이 지는 아래와 샹킨지 두고요나영 디다르타니네 특급된 지그득습니 그슴든 아등 특급된 지그득습니 그슴든 특급 다툼거 끌음든 이기니 레이스는 페브라 갑스시

0: 야쪽나바데나티다르타리슨타통컹디냥컹족부즈그카프토그테나가티토머르테릉글리슨디나싱킨제냥컹족본더그카프르닐렌즈길야쪽보디모 야 돈은 디냥한 돌 돌근라 도파 증르고
1: 오예 오예
0: 돈 돌근라 도파 뜨츠 렁초 지슬 츠과근르리
1: 오예 오예
0: 야 디모

0: 야 도보디모 왜 도보디모
1: 아디모
0: 야 조테랑글이 신디나 아식달이 레만 잠바글랑 비에르스티가 야르긴 톤실이 오스코노 그만은데 스즈간 참디르티 커디
1: 아니 담무 론진즈나 아 우츠 아
0: 아니
1: 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0: 야 저거 데모
1: 저거 다시 데모이나
0: 저거 데모 데모
1: 저건 거 럭치 저거데 마코타
0: 럭치잉 입살메 치코 좀아르 테랑 럭치 땅보모 라마 잠바 글랑 비에르스가 야르긴 돈실 요스코노 말란데고
1: 오 야야야 타타타 초소이 테랑 도마 츠트마 츠슨부 토이 스토 게 와노 천치 포냐건 건좀바 용아 Nando Savi Nante, Shira Kokame, Ne Natamin, Hontana, Katakar, Chikani. Tongjimona, Ta, Layam, Sarayo, Ka.
0: Sarayo.
1: Don't they not learn that you Sarayo, not Saray, Tonjo? Kadmari Tunda.
0: Yeah, Kajimil is not good. Yeah, demo.
1: Yeah, demo.

야저고나바 테나 테릉글이 쓴데게 지통민 참리르 지르만 잠바글릉 베르스가 야르근 도실이오스그노 고몰른데인 테나 테릉글이 쓴데고 사마드그드냐 근도 부흐슴 그디나카 지밀리스 나라니 키냐나 노노그 아테가 도는등 글그 니타트네리와톤타 영 테릉거 컵사르위 타트물리스 디인 지니 컵지밀리스 나라와샹 근그도 부초만타틀리스 나시브르갑스시 테나 와르쿰디엔 아치 테릉글리스 데게 치트쿠민 참리르치 라마 잠바글릉 베르치가 야르긴 토실 요스구누가 망난데 체치카냐강 수위 더서르 부주일

0: 바타나 고니 아다 데랑그 리슨진나 나치 고브드 타르탈마 친추직 그 아다 까봉 엄마가 리슨진나 두고스 그리와샨르 모타그 엔진나 티엘마 신추치 타렌치 돈루 선드닝나 오무 그타라 시파스 고스군드 고브드 이와타나 토포트 게양 튼든 탕참비 모덴스 야타나 와튼데가 냥크 두고스 그 카프트나 나치 토콘데 그 카프니렌즈길 야 토포디모
1: 어 디모 건세바디모
0: 디모
1: Oh yeah, di nak donan dah ingin angin di file rekod na orang tu ko dasia cikar na, ini tempatan alien cina zaman ada tu kamu.
0: Hari
1: di nampak kita tu cikar loser gunting tu, mana nama kita kaya cakap ni dah cakap Thompson.
0: Thompson senun.
1: Oh Thompson senun tu sebab alien cina zaman aku tu dia cukup ada.
0: Nampak tu Thompson senun dah si.
1: Ah.
0: Ya, kerja milik senang kau tu lagu, timu.
1: Oh ya, kau tu cia.
0: Ya.

0: 오리와 진짜 린산지미나 알마 도마투 센더슨 좀베 모렌데스 고노 티지타나마
1: 도마소그
0: 오야
1: 틸린더슨 좀베 모렘데
0: 오야
1: 야 카지미레스나 코트글라 디모
0: 야 디모 하르달로 하르달로
1: 하르달로 Ari tu kena bate na tsam tani ngasiyang tereng ge lesen dage kovde ge tarte lama chimsu chita rinchen tondu ni ge nyamne mu ge talas pa shosu kunu ge donan da kovde ge shi jiyin namba so ge thudet nang tsambi mondem shi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토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2: 자치 덴비 인형 군족부 남바 참드니 영 바마프덴 증글랑비 또 르치니 이끌 세모니 세르구누가 망르즈 체적근 헤름 뜨고지 시효라 참이 냠스 지룩시

야 년이비 조금 청청초 지난바 대모이나 다시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 등이나 초문 경중년 진컨 워크 롱칭거 원도의 감성거나 총치 조초치의 고리시비 디술 카르마 앞지런거 나 총시비가 시크 타동림 친인 난지나 조금 청청치 리톱거 조금 보자지미야 하리 떠나영 조금 청청 청마거 잔지크 공성의 치유로 지난디 차지 입고서 탱거요제를 강타를 차지 요나 죽고 메나 죽고 지민이노 나초 터몽터강노그 세라총총 나총시비가 슬림천르라 다나 죽고 총총 청마거영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천한 요인자 보호자림거영 잔지크 공성의 등하다니다 등이 죽고 총총 초로카등 참노그 리스 망아즈 채택고 리시요고

뭐 쳇다고 드시요. 당디 조기 징질거나 양 조코총총와랑 초거랑노가 실어 토르근가 미토세고논다라. 조코총총 도르지엔 친자 다와 루마니글랑노가 럭 참바즈 쳇다고 드시요. 찬총니와 티바가 찍는가 나스템즈그라 시중즈 쳇다고 드시요. 리비 가르콩가나 나총시비 진히그능니 아시 다 화르킹치모 즈요카 화르킹치모 즈우능가 나스톤 화르킹데 조코총총 상망 오트르가 디지게 디안치니 시츠므 제로그레 젠드나 가노고 조코총총 상망이 됐더니 아 강진 나총 츠가 버거튼가 럭이랑 흐뜸세니 시츠므 유과즈 아 텅디 림츠나 고디시요 더나 조코총총 상망이 스카프토티 10년 중아리와인 지그때 조 디츠컨 당소나 아영 조코총총 상마 리샤그 쳇데 케즈가 괜히도 무슨 시주이야 리 더나치 디서 담진라 텅디 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키 딩저그나 시주엘 알랑 저슬라 가시오노 그 조코총총 총마그 하나 아 차가 통화 10년 동안 듣고

야 뉴니비 두고총총초 실은혜무디 당영당주기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 조기 드긴저그나 아식당나 랑거 제츠라 가신요노그 두고총총 청마가 십더니게 요라 니엔나 잠즈금 추과 조디스와 가신요나 쇼니 이쿠즈 정조다 시 개치 다나치 나왔음게 호마이라 두고총총 랑초그랑노그 실라 토르근게 메톡세고노 니시니엔유이 실은혜무데 두고총총 세로 카탕 참나 쇼니 이쿠즈 징이 랑길링 히소나 영난 더스타위 실의 육구초랑니께 랭시나 나조 나총시비가 슬림층그 찬총동우 조기 딩질극클마시기라 보자르김다 두구총총망아즈그 조 설만리위 얼라스킬링에모 리그시요

0: 조이마 리만주야 솔직히 생각해
1: 세롱 다모시 엄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승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도치 주소너레 조이마 리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그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름 흐서송실 우덴적 키샤 심서송

0: 야냥이비 두고 총총소 다타치적 산지능진반등이나 나총시비가 책그 찬총원이와 티바가 질인야 리드나치 티바가 시크스컬럼더 질이다 등이 월어른거 나스템 어르치잉어진 다니인지난 장롱카르늠나 하정그 적치노그 시종라 리종 디한치니 카흐그랍 제끌 망아즈가 년즈가
1: 레디랑지나영 티바 가스티크스 클럼더 질란디가 등아치 가나스템즈그라 시종즈가 년나 쳔모르 조코총총 총마게 영 년비 쇼르더 이고즈급 정주 정이 초랑니 그 희소나 영 년쿠르그 조코총총 젠바셸리 조코총총 젠바게 희노가 가나스템라 시종을 이종다 총마 초랑니 그 정이 디나다 나시 가나스템 망아즈 힌조가
0: 리디한치닌지나영 잔지크 공성당 탄이다 등이 조코총총 총마 파마 등 산더 회 강나송아 하랑니크 치 로난도 노그 시종라 리종아 이고즈 스타주 파마 탐치킨지나영 시종즈가 영나 리종 이고즈 데미다 등이 시바 등 산더 냠 로이주 던지나 잔지크 니나 미트 머롱이 초이 접차즈르라 리 드나치 슈닌지나
1: 아담질 담우즈가 년주일 조코총총 총마기영 년비 쇼르다 이고즈 중아 나스템디 야블로나 가시 고고노 아 히고노가 네일그라 합샤 차즈히토인 그 요크 디쇼와 삼지 이고즈 통고

0: 야 냥니위 두구총총초 공닌지는 부자르김가 탑슬리노가 나스탐 쳇땅 실라가 담지디 두구총총 창마기 년당너 더나 두구총총 창마기 이고즈가 정아탑타 아리 두구총총 지초나 영시 카브디 집디 능기서 나스탐라 시중시조 가노 디쇼근 조엔텅 요노 능기서 디쇼고 쌈치 요노 그 두구총총 창마가 부자르김만 디와시 능기서 주원지나 쌈치 적진데 부자르김아 그자 그치 나 총시비 가슬림 층거 찬충은이와 티바 가스티그스컬럼니 조코총총 망아즈가 년개적나 척과 아리 다나치 슈니 시종즈가 년주이 시종된지나영 조코총총 망아즈가 파츠르고 요찌르삼크 아리 시종그 가생아 총비능거 바와 뜻이기야 아리 된지나치 럭시크토니영 망아고뇽니 더모 럭실담지스잉 아리 다나가치 냐막치가 총비능거 바와 세고노 리시년주이에
1: Kumbi nangga bawa. Anna, anna zga da. Chomba zga nangna abawa zga chong chong ziyok. Abawa da da chomba gnangna ardi eshan shipi cwaro li da yok ya. Cawa chiri chombi nangni yashtya mashtya yi, parchung charchung yi, njitin kamni da arang jizg da mekendo li. Ngoda chomba ndir jau yin ya, zi aranglam gguna da yok. Nyamazgata, chumbaga khani chikam bhoka yozgiya. Bawaga ngu yarjigi chitinu da. O, data haribal tsigi yinz.

야녀니비 두고총총초 다시다치 저거 산진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슬림층근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이 다나 리비 가르콩거스컬럼더 빌란디가 나총시비 옌히기 촌이 보우자 겸그 아 땅아 초월아 화르킹 제모 비즈그능거 나스탕 화르킹 세고논데 두고총총청마 모스트즈가르 디즈기 리 오치 화르킹 제모 나스탕 화르킹데인이나 올어랑 중중즈가 시중철니 절이 중아이 초피 나스탕을 권반다나요 띵 나스탕 세고노가 멍토도나 느긴데 모즈기 요키야 원은 주지 화르든 아테사 닝물 중근 다브룰 담추리 스탕아 피고치가와 샴종와 청마그 아 단제나 아 샴종와 초른제나 어러롱우치가 난자빈 등거 아 단지흐탕 쳔비 찌뜨 요노가 도와가 땅아 오 쳐스기 요크 지리 되기 커정가 송스 샴정와 청마그 허정마 제트 세즘 느지리 되기 시스 아 다니타 이제나 아 다주지 화르나 그 아타카가 치죠 르소 데르 가니튼 제트기 신지라 빈디 디시 쳐비 스티 정원 중시 롱탄브르 쳐스 지스 이제나 아 다루 롱우치 나식 경진 답스 르곤바즈 다팔라 아 단지나 더 점천터 시다 등이 예띠냥아영 나탕지리 토송스 나탕 곰반지나 가랍숭 썸비 쳄샤디 실로 똥식이 자라 납증 악슴로르 게시 카라피 호마 아 흠틈놀 지적비인이나 식다비 아 땅토군지나 과든비 곰바즈그 지수린지나 길그프 제땅니 토모즈그 르곰반디 오체 키트 멍우가 샵지 적흥 신치알아위다 등이 아 다침 남카적비 니인데린지나 체닌 치체닌의 야처베츠 Tani Yagang Shkam Chang Tungur Gendan Chipa Chuk Ni Yung Tandani Dunba Ni Da Tengi Heng Lu Lu Ngapchi Ta Yina Lu Ngu Jibdan Tsamgar Nga Lapa Lhumnir Nangi Dirib Chinyibi Dingu Jumdan Rikwe Ra Chira Guya Lopsil Sengjin Bum La Suki Nartang Huarkang Da Shkabdi Guanjita Tanjir Ga Makhwi Yotsila Diri Shukdin Zatsi Harapsung Jinyiwi Chikpag Deshilo Stongchik Dindya Simchi Sokchik Lor Gwalim Chenbu

칠직시 대형 카바와 이차비 냠옥시글라 양아와 등 이르쇼비 돈득직 숑송 닝궁잠라 하저비 정르 마주르 일라 라발렌타 송지 가룡마히비 흑장카시 홀로르 리치르지 리그남지 만더시진 야쇼 마쇼시징 정기 나르진 나치 디제 흑지다니 사르젤 디 참츠 아저우잉 스타르긴 라주니 큰디브스르 실테모 정기 하 캄가 응암자시지 랭구르 지송 흑담물럭 바시글라 정기 사바는 니 아마릴 디 디니종 나는 참으로 주어 큰나던 디 바땅 냠르 라나 땅 삼발라 땡기 비 찰라송 테르마슬 아더부 청라 시바 총총식 요바디 헤젠브르 나랑 빵니 반루 천주셰바 등 참르르 키에른 거 파마니라 럭근데 나라시나 조금 시시와실 테르로르다는 아마룽릉미 저진 등 조니 파른디샤 다스타 냠총위 럭가 총총아 나르순요 예나 DP Lordi Chul, Ni Ranga Pandangari, Longkur Nangjigni, Garsung Chamata Kirpa Tongla, Yang Sipani Zongde Xiawang Tongbi. Ni Ligang Yang, Pandangjin, Longkur Jigni Joam, Yang Na Sipani Zongde Xiawang Sipi. Nyamcheng Tundru Ni, Rungwa Nandubjig Dinglan Jawa La, Namjin Samlu Tungni Ndigishung.

파키스탄 제 총리 샤바즈 이 친일칭인은 중국당 파키스탄 와름 젤라츠니 로동안고리 탈 이토크 샤츠 플라탄 파키스탄 세종가 잡시킨 머게르지 망통니 파키스탄 당 중국 자크니지 망망라 냥탁바니 뎀드시 케프탄도네 파키스탄 제 중국당 파키스탄 제 차쿵 망우르벨비 냠디 라그상톱 셰핑골레 슈그니 제 슈그용첸 탑지 냠디 쪽본젤라 멈트다 사쿵 제 단지 그랑신 등 제친 냠디 라크닥 동위 스토크 가친 시든제스 세레 샤바즈 입셰지레 파키스탄 먹먹지 중국 먹먹라 산죽 등 감이 쉐핑 요래 지스톤 르급자 낙치 르다르나비 친예친인 릴라츠 비천라 파키스탄 등 중국 잠튼 제라 름신 슈그 용체 탑진 냠디 쪽분 제어른 폐집숑 파키스탄 등 중국 슈그니 진릴라티 판스니 예치 등 덕은 자님 시브디 등 폐지지 탐문 촌히 등 즈요비 제독 지위 제친 코리 촛데 탑지 돈힝데 진친 미버 제습던 접신 요스르 샤바즈 이난 집단도네 파키스탄 쇼지 중기 환준 페이지 등 찬슬 공플 어거슬 고라슈 지금들 지르튼 탈블랑비 점치 버튼 라그장도 쉐빈 요레 중고 공플 등 제비르리 야친 페이지 선접 준비 제급 등 라르크 막동지 오퍼마슬 고라슈 쉐브데 등 다르지 틀시지 가침지 요레 파키스탄 지 로튼 제르물기 중고 치커사둔 덕터 쉐이테 멈트데 중고 케픈 흑소름 제리 나든 탄니 중고 잡슈 쉐지 인스레 샤바즈 이프탄도네 파키스탄 쇼지 중국 등 파키스탄 지 차쿵 멍위 냠디 라상 톱셰 빈요레 파키스탄 쇼지 멈타타 중국 등 파키스탄 지 환주 와침티 비슨 토인 페이지 디름다 세브른 밤봉시지 인라 흥알리 럭비 고니 조리 등 샹디 참천 럭슬 삼은 페이지 속 차쿵 지 쇼니 냠디 란 통침셰 빈요스레 샤바즈 입셰지레 파키스탄 쇼지 파키스탄 등 중국 냠디 데 르젠친 미프르 제등 환주 등 관들 소수 르니 속 차쿵 서자 제프르 주와요레 칼라크니 존름니 완흥가 냠디 와르데 파키스탄 땅 중군 잠튼리 이나랑빈 탑지 예치데 르제컴니제 판지단비 탐문 공플 땅 다르지 서브젝트 바 라프틀 슝스레 샤바즈 이난 집단도네 고라쇼 땅지금 비 나슬 제득 땅 로이스캅스 파키스탄 땅 중국 자컴니제 슈그만 아랑리 땅 시디 냠니제 제잉 아랑음신 쳔 페이지 진총 쉐빈 요레 르제컴니 탑지 쪽분 줄라데 멈틀 사크제 땅지금 페이지 땅 제치 냠디 라크근덕 통비 스토크 가친 땅지스세레

판승 선주국세 비가 망지시당 디몰라스테니 크바당 아메리칸 갈와 특수세 기빈 보클당 사조리프탄토네 아메리카 주치 로르카스 틀로시티브시반네 크바이 롱어 섬치 야훈제 랭근과 콩스 전접세 비 크비 연침 니진제 남정니 선방위 돈진 웹제티 아메리카 크빈 고틀 렘버 헨미지 노히스테브 링튼치 카요사 졸라당 띵원섬 제메징무인네 서거스 자르둑시니 크바덕 송신도 바레레 할리사 비 노히테르칠 Nemu zirtag janjig namchin babsi zhigzang zubshi bi Amerikim tsogmaqa zhigzang rakig jalibim tsogkung samjor yule. Amerikim shabchu dayrig kapar zhigxig tertuk shi bi chilin badang. Dainar da dangpur vini zila nipshungwi donchin tang jingrari sir. Xarugli darung shajir. Erisi shugji kapi huanjur chasub shi bi shugjig gwaqdum shi tibla taqchig da ngurgub shi bin yule. Erisi shugji kapi magwang tang sajung la lobtun jirmilji jabshub shi jif jarug shi badang. Dimir ırısı dın kıpim zantın jöla dın, şuğu yungci nyamdi şaptın tık tüngci insirir.

朝鲜中央传统抗议青年青年的协助总预备的 아메리카 초심 셰릉등 에카이 평크르 사크진 촌치 셰송 샹글 날린 자적 단 자준 요바등 아름진 능충 셴 마롱위 사클럽 대송 근단 수칙 등 자준 요스레 종이글 셰지레 아메리카 제습 셰첩 근기 니엘훈의 한국르 메르굴 텐범 셰르갈비 젠프르 남트 등 디플럭 셴송 셰브른 초신 고바등 등디 음의 칩 셰송리 한기 음의 토키 제치르 동그라 로르득 셰트브르 셰레 초심 셴주 부인 전습이 돈티 탄입 단도네 아메리카 한국 등 일본 속 에카야 등 시디 잠수 침무 자급 등 사클트 촌차망 부 편송시 반네 에카야 등 시디 잠수 침무 사클지 엄학동 내원 자적도 제비 싸와인라 사클지 내 옥단지 뭐 비능선 응원 전 요소레 좀 일리난 집 단도네 초신 진국 송 도흑지 서지 점포 등 탐치라 동도 비 냥도지 업데 송 진이 나초 전점시 바등에 자급 집 등 업데 인지 등 사클지 시디라 송초시 때 고라 쇼는 탑지 단지 랑가 송셰브 시지 가친 조지리스레

야 두부 남바디나 참다니엥 카프룡 켄거 두부면 나가 진냠 치케 알마 서치엔 초라 디체니게 고 탕크르 동게 스케젠첸 서구누가 아동렌데 냠사지주일

0: 야 지뎅근년 콘조 분안바 다스타 체치 센신농군운데 와능 천지 포냐게 타통년 챙긴 와능 천지 포냐게 렌첸데 있나 알레땅 글레잉 아동네 스화 아로뇽 시사게 뜨무게 렌첸즈기긴 디게 쇼라 쪽분안바게 다룬 아릉게 탕아지마게 렌첸능 아잉 릉가레 땅레잉 아동네 스과리와 차즈요나잉 시나 추와 디마츠게 다룬게 데릉게 렌첸능 아고디요누게 럭치트게잉 아릉게 파마 번체라 쪽부쪽무스화 센듬 손실지 문등게 럭치야 커나잉 추와 레디나 참다니 고디요누게 럭치 스타그치 어지슬 초파게랑비 초르 토르긍나 토파 세르군고 동네즈긴 디나트부남바게인 나츠 참다니 고디요누게 초르 토르긍나 토파 세르군고 동네인데 판츠날럭치거삼나 나츠 타퉁킨게 카퍼릉팅 특급된치 특습니게 센드나르나탄 특급된치 특습니게 센든치 특급된치 특습니게 센나 나슨 특급글음데 카퍼용버 르가세시 디나 참드니 용족부스케 글마 카퍼토요케 지족분디게 카퍼르 닐레즈길 왜 족부 초디무
1: 어 도저부 초디무
0: 디무야크 디나 참드니 스트그체 어르지슬 츠파게 Soul Turkin Latopas Ergunuga, don't any servas like Chia could read you.
1: Oh, cutting Chircho, Trenton, don't go by your taxi dealer to return to Paran.
0: Quatin Chi
1: Riva Cocomayo,
0: Riva Cacomaker, a curry, watch his hook.
1: You said to me, no, go look on the more ponto, do much of you.
0: Hm.
1: So, Tati, Leonti. Young, you come from Debata, Tetu Shiba.
0: Had he a kitty, Macha Tayanga Tunzoganoni?
1: Oh, Machakani.
0: Machakaki, Tarma Zinga Chori, what is Oka?
1: Oh, Tana. Chili Congo, Lava. Rita Chop Go Kushila Topazes Gomo.
0: Ready, a Lava, Ginsen Targa. Арэдэ гүнчил эргэнзэн тэр нга цуг лэтг нэри дина ки кэшгла топас эргүнүг донэнтэ чори важэн тэ тнга жимагэлин сэнга кодгила ко
1: я кадэн чэ чаши дэла
0: я тахи дэла

하고 오목이 치르진다 나 소다바 안데 다비치는 메토건 담아 야식던 데비스 어떻게 치르진다 와그 리운데 다 치르진다 다크 야스티그 뚝보 스레드즈나 아조라마나라 야스티그 뚝 치르진다 라마리 라마는 데니 조라마나리 조라마나 땅 테비티나스 야스티 뚝당 테와나스 어 니 치르진다 침맥그 랑친 담아 야완데스 다크르테신나 아랑거 야스티그 뚝고 라마 아 깜뜩 치르진다 오마 라마나한테 등은 치르든다 카트리다 누가 감드나 돈지크 와무 스레즈나 이디레스 이디 치다 치르든다 코모나 치프르냐암든 드스 아 칭가 치르든다 강이나도 고게스 다 제우 라마나 치르든다 다크바크 니 토호레 토혼데 치르든다 송푸니다 치르든다 다 칭아드기나도 고가 드지 다 치르든다 시코라 아 메이 치르든다 함테 메이즈스 고는 나던데리 어 츠키시드드니 시나 치르든다 다 초치르든다 와크 아 낭고이 고게스 아 제우 치르든 나와크 쇼브주라 니 녕그비니 치나 뜨무와크 냠트바 제우 테 치르든 나와크 곤테 치르든 냠이오크라 다 치와크 타운 치르든 꽌이크 메카스 꽌이크 메나테 치르든 나 다 치가 치르든 나드그난도 꾸눔네시 디게타 치르든 메이 히탐 메아리 녜이크 젠긍 엔즈이나 치르든 나 그마 동문데 치르든 나 옌드네 안지 제피 젠디 아니와 치나 랑친 다브지아 테지 치르든 나 마디비즈 젠지 젠디 스마라 지완기 치르든 나 라마나 아 중세 지대던 아 흐지던스나 이디게 치르든나 나 총만난도 그거스로데 아저씨 던데치나 라프트 깨지대던스 오아던 테시 와미 치프르냠 뜨지요까 데노 총그 세미드 라프트 깨진데 라프트 깨진게 나니 아니 암단데 치르나 라프트 세시그라지 아니 암스그노게 드니 우치 아저씨 지오지와 이디 티티 가시 쳇도 소이 쳇지요라 우치 니가 나나 치르든나 네트는 덩스 깨치르든나 스모가 이디지 삼츠르 담바 뜨동거리 아니요에나 치르든 무차가 뜸디게 치르든 샘트케 쳇담바 선바에나 다른 게 치르든 포우치트르 쳇데 송이 쳇담바 그는데 뭐 나한테 스모크 또 지하가는 거지 근데 동호이나스 아지비 니만 넘치르짱스 이게 다마 선바나스 식지로든 치르치지스 아랑스 통버린도 님디 다레 니 고든 치세 코너레드나 드니다 치르든 이디게 세마지 아 다마크 라마나가 치르드나 그 종기직당 다 치코랑난도 그 세고노 그 담테다 세고송즈게드나 예디고송즈 고송 그렇게 세마 치르드나 쳇은도즈게드나 단데스 아지우 아지우 세고노 라마나라 아지우 라마나 치르드나 니마 타븐데 치르드나 납슈고 칠리 종치르데 다 치르드나 야송즈스 납송즈치 데이나 치르드나 다 예디드그 예가비 치르드나 배문데스 아 배무고 치르드나 나만데요 치르드나 카슴송즈 어 카슴비 검은데나 식지 로든 지구는 원화가 먼 거만 줘지 어 식지 로든 원화 니 치레즈나다 처치 외무게 치르나 랑스 통에 가나 나요 바 마레츠 아 치세 군들이드나다 다크 지우 치르드나 니만데 야스모스 메토 외마 원화게 치르나 랑스 랜사 간레드나 메토 외마르스 오나 니만데 넙솔 다츠 외만데 치르드나 카슴 동게스 아 이가비 치르나 카슴 동게 다 포우 선우게 지니 다 코와크 일아치나 가와치 마뇽스 인데와크 샘디게니 샘스게니 디나 송다가시 데노라 다치르즈나 코치르드나 식지 로데나 옹아 니다 치르즈나 다 외마 카슴 송다다 시코랑게 치르즈나 아 겐게 치르즈나 아 랑스다 치르즈나 치르치이나 아 메토라 메토 치르치이 치르즈나 랑스 통이치나 가와 메크스 치레드나 이 가빈다 아마슨 선수였으면 손에다 다 옹아게 친다 정스레 큰이 렌지스 렌터는 말이다스 아 갱은 만디스 아 갱은 만디 치레드나 이라 데트르 냠테 용드스 아 테 땡고나라 통국거지 니 잉에 와케 세마트 모즈 와케 땡고나라 통국거지 그노 안던데레 드니 코마 통국이 나네스 아 지비 니마 아트지 치레드나 마디비즈 그쟁게 젠지 아니요기 나나연 치르나 이긴 다마 뜨지 영 치르나 마디비즈 진짜 젠지 선바라 저 아니요 치나 라프톡 그쟁는 게 샘든 라프톡 그쟁지 아니요 아이나 치레 뜨지나 무치 담치 샘트기 쳇담 바드 요러치 디티 지부 어렵다 양시 사이 컨진 트티인다 르스그노 겐데 그 고든 치세 군레 뜨지나 어 다스다 그 치르나 담뜨 다브 티제 쳇송스 아 냠미 치르나 담뜨 메이비 치르나 담뜨 뭐나 스화드 다치르나 고송스 세고 송수 했잖아. 물게 제보 세고노. 제보스레 이디라. 이디인데 싫나 샘데 남바큰 더럽다 타나요스. 아. 그게 랑그마나 이디. 니가 싫었나 룬데 아랍다 탐바티요스. 다크부다 싫나 마템브르 싫송스. 띵언스 싫었나 사이 컨진 트게된다스. 사임직고리 다죠. 상구응고리 다죠다 싫었나. 아, 저행 컨 다음 지다 싫었나. 다 그게

네 고든 체제에 대해서 지나시 어 어떤 이다 싶나 이디그 특롱원이 보그 중등 용의 싶나 대리 다 줘스 메또 어벨라그 싶나 첨부가시 그 쓰지 보 라마나그 싶나 나롱라스 아 나이브카니 같아 싶나 근누가 이와 마키 뭔지 그주 송치레스나 마디 삼밥 싱튼 군의 우천전디가 나롱아 치레스나 나브진 뜻이 야라치 송느라 어 따송 이디 송치 다리 다 줘스 따치레스나 메또 어벨라 다음치 그 치레스나 아나그 북한데라 치르드나 남주군 드니가 치르드나 노르송지 드니가 이완데 마히데동에스 다송어 치르드나 아나진다스 아 아나그 북한데 젠다스 아나그 북한데 젠다다 치르드나 다 응그송즈가 북한데 치르드나 메뚝 어펠라게치나 첨부가 카체적네 카체토나데 치르드나 을렐마트그즈 을렐마트가 아다오누가 카르데데 치르드나 이디 포그스와 된다스 데나타 라마나 치르드나 응그 처송 아니리 세노라스 다 판느니가 치르드나 제 태웅에 아가이다노 원체 치르드나 샘 냥인 지 어동이 냥인 데 담체다 치르드나 디냠시가다 다 상상송 멤버 처송 지 이스그노 나한테데 데네 오치 예겐근 인즈시 예겐근 인즈나 데니 공화 동고라 아니와 니가 치르드나 치치 고비 땅 인즈게 된지 아니와라 슴바 니가 치르드나 샤와식 비 한지 조비 된지 아 샤와식 비 한지 조비 된지 근데 더 치우 니와실 사송으로 오지 슈니 치우 선바실 선바이나 치제르 등 마선브라 랑니스 실록스 담바드지라 니나나 요는 어떤 랑즈게 니오카 동우도 후무 치르나 판이 또브진 웜슬랑화 아니와나 치르나 랑니스 치와스고는 드리 진는 그 동우나나 영 치르나 아 동글라케니 실소나 가르지르 바니오카 렘바 동우 무 치르나 아르득은 지기티 티잉 안슬 아니와 무 치르나 판이 웜슬랑거 바시고는 드리 띠는 거 동어들아 문틀의 인양 아래득대시 홍화 등부 띠인지기대시 동잉한테 대화는시 동기 흐튼뜨게 와진 세그노 겐지 니가 고든 체제를 했다 세르지나시 흐튼이 아래득대니에시 아 다 원체 치르나 승부가 지우 랑간 렌치그 흐튼으로 오는 거 치르나 아래득대시 아 문틀의 인베시 아 그게 문틀들이 누구 이사 치르드나 아 그게 메크세 그게 와 그때 시작이 치르드나 누구 사 메크라라시 까만들라스 아 그게 누구들 메크 누구들 메크라라 치르드나 까만들라스 아르득트 쳇아브레드즈나 아저우 라마네가 너파라 너화가 치르드나 호아튼 부티기다 치르드나 콘젠제르 바든 돌리 호아튼 부 호우라 호운디기다 콘젠제르 바든 돌리 세마와 그 똑같은 모치니 니흥 흐트흐르치르와 거임바데스 아 홍아튼 부 디그 니흐히 데이스고노 인종거라라 게셔드나 아르득데라 항 있는지리 데셔드나 가르송 참에 브르스 흐똥잉한테 디리 쓸뜻이 모드레드나 허나 흐똥카 게셔드나 흐튼 남카고 오나노 흐튼도 고노르지가시나 차 따셔드나 흐튼 흐트게드나 차르거나 셔드나 야이브주가 어때진데시드나 가르송 참에라고 송스 다 요거 르득데이 송드라 르득데이 송 흐금데데 셔드나 르득데데 셔드나 타코라마나긴 진지리 든돌이 흐치게다 셔드나 티니 타강송는 메니야케즈 농던드레 네그 진근 인제나 치르드나 공화 동우라 니와 아 선반드 추르 바진데 치르드나 르기던 샤와던 치르드나 연데 안드무기 치르드나 젠게 테오카 아지와이나 치나 휘징는 게 치르드나 게 비휘레 아테 동우는 게 치르드나 동우레 동우는 게 니와이나 치르드나 아 판닝 원슬랑 거 봐도 되라 자능 즈미 틀르네스 선부 원면은 니 쇼데스 자망 크루인데 트바스 에마헨트 토브던 안스고노 겐드 고든 체들에 뜻나 급들라스 잠는 근즈마 사지라 아이긴 좀바 그게 세자 응브라 치르즈나 진으로 데르카 탐지 치르는 좀비 마마타 비누 그정 그 즈마레 즈마이나 사지리 어 사지 그 치르즈나 틀린디 드과스 아 사지르 무그 치르즈나 틀린디 드과 치르즈나 흐토브든 흐토는 그 펜슨 스과든 데 엠비스 앙원치는 쇼 마뇽 위 치르즈나 삼부원이 탄당스 아 원체 치르나 용 마뇽노 스티 마뇽네 무 위 치르나 삼부원이 다시당스 그러우 첨부가 니츠르나 기단스 츤들라 후나스 아 니츤들라 츠르즈나 산루즈 따나 즈만데 츠르즈나 잠츠르 잠츠그 나 츠르즈나 다 누구게지 치 크론데 와크 마치가 원치 치와 그 크로즈 모두 모 크르지 메게지 다 급다 츠르즈나 아제우 라마 나라스 디가 뻔 츠르즈나 이디니가 삼부즈가 간이다 와크 치 사토네다 탄다즈 탄다나다 츠르즈나 치 다크 츠르즈나 추와 그 쇼네 인지나 크론데 마치가 츠르즈나 잠츠그 나 너위 아 이브 고그라다 다크 추토 마이와다우케스 무슨 데티나다 치르즈나 아 즈마 추라 치르즈나 인나 토브다가 되는 바디레 즈고노 그거 던트림 데니 치르즈나다 아쟁잉즈카 자그 그게 패션 그젠 그는 진짜 원스럽 패션 그젠다 더

동원은 거 니와리 드니 니와이나 치르나 내든 동원 니와이나 치르나 아랑니 스 치와라 드시는 건 슬레리 콰이 호우디니 콜루 진지 산드는 쳇는 제와니 가템 너스 원버시 그거는 겐데 니 고든 치드레 드즈나 아지탕 아친트만 아 아지라 친트말이 치르즈나 드르셰피스 앙유 타득 응스드 므근체치 여르드근데 진테스 마뜨그정 아 마뜨는바 아 깨치기정 치르드나 아 마뜨관도 무게 치르드나 응스드 세르게 송즈게 되드나 아 조우 라마나라스 디 예쁜 치르드나 이디 니게다 치르드나 르게 송즈스 뜨르게 송노고 호우드 니가 치르드나 다시난 주스 다르드그즈 마스너스 다 쇼니 치르드나 직등강 유 다음치 치르드나 아지땅 쳔트마딘 디즈 데나다 치르드나 나 므근체케르드그즈 그레드지 지게 치르나 응스드 벤체 니가 르게 송에 다시는나 아 콜루진데스 아 뜨니가 신나 콜루진데 단 죽슬 강타 콜루진데 다시는 혹시 니르무에니데 산진데스 단 점마라 자 니가 점마가 자친데 치모스고가 언니가 권바스 세타데스 치르나 그니가 뜻다비 군이 사가 제총대 친나 권바 세고는 그 당에 다시르나 아 콜루진데 거리 치르나 대도 찬다비 군이 당 원치 끝이르나 가트 조사가 권비 넉슬하다 레마 원동스 그거는 아젠긍 엔제나 치르든 대신 응스라 리콰이 호우데니 세고가 연대랑진 조비젠데 콜루비젠데 니비 휘라 선바는신나 산진 촌는 제완디지 통화세 시거다오가 개영 치르든나 아 총칭 있었다매 그 통화 점때는 그 되는 좀 그 개영 이 휘래 그마 좋아치나 같은 것은 원버 시거들 그노 샤와랑진 조비젠데 너네 우치 홈친의 제파 리 제파 아시 차송들이 슈네 우치 리 제와 홈친 제와시 니노니 나트 수우치레즈나 다 티푸니 세지레 아 조우치르즈나 르드그다게손 예디치르즈나 포우토크손노 티푸드니 시르즈나 슴부게 지우스 용 스다츠크손노 고르제 나라 논튼 체즈가니우카 드그미나 치쿠르니 스디 앙슬 담바 데 동오리 스니트 스다츠트르 치리츠 네니와리 티는 그 동우는 나요 치르즈나 네튼 정즈가 아니우카 드그메피 냥인지에 동이츠 담바 아니와나 치르즈나 스디 즈시친 즈이드크 셰리 담바 너무 그 아니요 그 디노리안 진짜 동원디노나 총총스 끝이라든가 흑승 그 간나 줄까 스다 양인 지역은 그 무치 동이 있었던 지그 정라 거슬지 동네 정부를 심을 있었던 아니 교장 최대 수 담당자 특히 있었던 흑승 너무 그 지나 돈 총총 쓴 그 간나 줄까 지는 그 중국 동국 간에 되나 어찌 다비 당 큰나스 환무치 마마 젠스 다시는 지랑 어플을 쓰는지 스왕고 비지앙 젠스고는 괜히 네 고든 치레드나 아무런 체스 아 저우 라마나게 치레드나 옵지 타와 미게 치레드나 오스르당 다임반데 무즈가 치레드나 신체라 드니 치레드나 아 이디 랑그시 마나라 디게 치레드나 영 스그사게 콜루 신지 알라베스 오지 타와 디게스 당 칸나스 디게 코마디나나 아즈지레 드나 치드 우커즈나 활무 치 마마제스 활무즈 랑친 지시케 치레드나 아 랑치 즈그시치 치레드나 지 휠 펜슨 스과당 뎀비스 사 참직 그 조마 사무 회무 세군으로니가 아나마나레스 이그님 아 스다드 지르드나 사무 회무 당신나 아나마나레 뜨당 총샹스 치마마 젠스 원칠도 저놈 그 그래 오늘아 그게 선부고 유닛 기타가 지르드나 담디 생큰 그 느그진트스 너 저놈 아까라도 못 듣다 지르드나 치기 체레 오늘 대노 좀 그 저놈 마마 젠 아 치기 지르드나 마마 젠 스레드즈나 다 스다레스 스다티가 다실스군은 아니기라 아니기다 치르나 아니기치근데 랑니 너무 그치르나 메토 에펠라타베니가 아드지 아 그건 도가 안 제가 주무드레트나 메토 에펠타브레스 에펠타베트니가 다치나 다크크 감들라시 탄줄이 아 니치르나 조르드가 다기츠 하탄나시 디스 투니안 치르나 와카 이디와카 메이비 했던 뜨모미니 다크베다 치르나 랑게 크론드나 다오카 다 조그메치기라 메가 조금이라는 게 시콘드 고그스 다 세미트 위셔스 온다 셔스나 다니 끊어내 셔스나 소한 고피 지한테 그노 다니 키치저리 셔스나 다 세미트 고 그스 그노 나한테 디 나니 셔스나 고마 동우 셔스나 연대랑 좀 비지 않지 아니 와게 저 나니 셔스나 활무 뜻이 조건은데 셔스나 사다트 아무 활무 던다 뜻이 셔스나 통화 점 담비나 송세 그스나 당 예스 마저죠 아 던지 셔스나 그 요르근 요르그 회진게 나니 셔스나 이 비회지 체이 마마 젠즈 군운데 치르드나 라진 조 비젠게 나니 치르나 리 라진 조 비젠지 선바 치르즈나 다실 업베지스 그스 코단가 다실 지랑 업벨레송 도디
mbigindu chiritna me ito apay kazik sikoy tanzi, wargi chiritna tigida adi yang tanzi, dena adi vizik chenge jenji. Sivangu pi chiyang chayzi guga, dhe chiritna tuanla me ito apay lala chiritna sivangu kundura, mbigla chimangu paanyi jarwaya nuk chungu, dhe chiritna jarvi jenga nangu chiritna ngaybi li chenji tuanla jarvi jen kundundiri. Dhe tongu nangu chiritna tongu re. Tongu nangu chungu niyoye na chiritna changla khasirji tongni changbir shongwi chal sikundu kandri. Nami warne tukhuri yang si, katsir yaabjiya namba isi, oman zimba simba shiga si, changshanga jiwa nambrinzi isi gono. Da nikchi yungu ni matseka si, chunga nama yuwa niga si, khinta jiwa ganga si, di niga warga chirizna, warta khinta tukhu si, kuhkabta chirizna khinta tukhu chiruga si. Sada chirizna zhwanda mara, zhwanda mara nungu chunga chirizna, chunga nambrinda chirizna, langsu jiwa tangtani, chunga nambrinda yang chirizna, kshiga jida ga si. Dena da, Чэнгэ нэмбэр нэгэ жэвэ гэнгэ тэ нэгэ варгэ хтунсэнэ дэ а хэнтэ коб тухнэ андэ мозэрэс тэ мозэ өнө тэрэ дэ чэрнэ арэнгэ лухаа гэс кэцэргэ абан дигэ дэ чэрнэ хсэр дэ чэрнэ дэ арэнгэ чэнгэ наа юнэ гэчэрнэ мандэ чэрнэ жигтэнгэ яэ мэнэ гэ шинэрэс таакэ дэ чэрнэ арэнгэ лухаа гэ кэцэргэ абан дигэ дэ чэрнэ хсэр дэ чэмбэ уман зэмба сэмба шигэс ngon che chirizna wamet gina chirizna uman zimba nama nimdi meka taakibda chirizna ta chirizna arangi waka nyoshigini nyodongni ta chunga warandi chirizna kataga jevjeji ta chirizna yunga changshanga jevi chirizna uman zimba simba zikda chirizna ta chi itangzikisi ta chunga kataga jima waka chungbrit mu chezi bulongzikisi gono nandandari dani kunga tungu ina chirizna yuandini anji jwepi janji aniwa ina chirizna zikjengi nongni chirizna adivi zikjengi janji Sambaga chinna changbar thunba ta raftuk chitna jee dae tangay. Uman zimba sambaga shikishun oo tazi jona chitna raftuk jenga nang niyang chitna tge zin rega si jir. Yunga changbar ka rangzi na ghanyun dae tangan du ngivar chitna uman zimba sambaga zi ino oo tazi. Du changbar maren du ngivar ta chitna uman zimba sambaga zi re tazi rangzi na chitna ghanyun gu ka. Tengu chunga ghanyun turga jenga nang ni chitna rangzi na ghanyun turga jenga nang rega si jir. Kangwa jwaamu chitna yondini rangzi njwe pi jenji. Tani uchi Tungu nunga sambashi, gyu chang chi ti su tam tam ta chukwi tsa tan ba tu ziwa la. Runzi na chay tsil nyam ga avar si, rafkar su chang kama za tsukhu si, daman zang vi, dam vi tsil si, sikhsi si vi ra yang o si gunu, genji. Di kutun chiray tiz na, sada ga si, runzi na si gunu shi ra, runzi na fchi ga si, fchi mi tsil nyam ga wa ta na si, fchi ga chiray na chay tsil nyam ga wa ta na si, kandu rab ta kar vi chiray na, su ga chang wa, Meitoga kumataaga chiridna tsukhundiigaas. Daamaaga chonga thamchiz, pansan zangshan tabidaytangada chiridna tsukhjaatang chomjaashik gunnda huijgla chitabaraytizna. Daambi chanda chiridna nye nye shchiga chiridna shakhunu. Ta tsukhtsukhtsukh chomchomchomchomga gharajika. Ota tabi chiridna gharanyongu gus. Daakibda chiridna mulgi daawaka wanshiga li. Anga angina meinuga tam thamchila chiridna gyuni. Ta anga waka nyopata chiridna qanun matwa. Kongchoo jiri ta chirizna kongchoo ta ghanun matwa ta sozo harka tsirka chirizna tam chikku gugus tsikchum ghradang chidi chirizna sozo waka yarka marka chirizna jiri chirizna dargu gugus gugun nantan dhiri dhani tonguwi na kongwa tonguwi nani chirizna ruwanzi na jay tsikka zik sikwa tang ziga sochang niwa ghi nani chirizna sochang dhi chirizna metuk gama taagi chirizna zik sikwa tang ziga dhina chirizna dhi ghi warga tukda aniga chirizna adi yang tang ziga dhina adi yi zik chen chi yi jenji Tima tsaka chirizna Dami tsala sikhsi siwi ya dhaa zi chirizna Khwee jenga nani chirizna Amyayu khwee Da chirizna su tam tam chukki gdaa tanga chirizna Dami tsanda chirizna sikhsa ge siwi chirizna Gdaa taba re tizi Khwee jenga nani chirizna ngay pi khwee Da tungu ge nani chirizna Chungu samba mori Da nai chirizna uchi niwa shi Na tun chiu tungu ge nani chirizna niwa Sidi zikshi chin zidik shayli tan ba tizi wala Arginzina naam tanga lama yang si Arangang tebi ya marwa isi. Tensum maandi yin ziwa nasi, chipsin jamsin chen chi khonsi. Di kutun cheche kunre tizna, doshiga tang tebi isi, changsung chenpu arukhan zimba thamche dangasi jiri. Arginzin nam tangasi, changsung chenpu arukhan zimba, doshiga pungoni, kiga waka canga ala chiwa ba. Dini wana chino yuandan chi gomri chiro iti, alamari aranga. Qala na mepi chiridna maa taba yinzi nukchunga alaa maa tindi. Qungna ta shigira meka, yuandan chi qumri chiru yi chiridna alaa maa tamche kiyansi. Sidi langtsin ziwaan di thongdi, ranghang tali qadungla chiridna chukhi qamarndang jiigukasi. Ranghang tabi qamarwaa yi zi gunu.
도시가 땅 대비 지나 르칸 좀비 장송라 연된지 공물이 지르 있으나 알라마 탐치 그냥 다 스다 지고 누구 오문 제만 디가 압즈크셰크 지르나 랑초근 제완다 르지 다츠 다른 거 그 아무한테 인데 지르나 첨거 처첨거 처 처등 대비 첨거 얻음이 오노 나다 돌송 다랑 하나 메크스 알랑가 메레 다른 거 이런 거 무사다 단 도시가 지네 지르나 어동라 지나 가만등 지네 아 뜨모와 그 지근 지 특거스 지금 지 듣고 누구 텐스마 사람이 흑진진 등등 대비 이제 텐스마 다 니마 잘 가고 그래도 나 흑진진 당하라 어 삼튼나 사람하고 그래도 나 흑진디 그래도 난 등등 대비 어무스다 지금은 디 그래도 나 랑초근 제완데다 간이 대장으로 온스 아 칠선 잠튼 좀비 그래도 나 그때 지금 혼당 다 버리스 세 등나 디 요즘 못 누구 그래도 나 지우다 지라메 그스 아 사르탕 드나 요노 그치나 지우 다음 치다 치르드나 다 스다가가 그 마치라다 메크스 아 티가 타와 그 아랑 흑흑 그스 타나 치드나 얼칸 좀비 장송동 연된지 공물치리 알라마가 동조라 치르드나 아 초크야 만든가 얘기 틈네 안드모 그래서 그노 어디 좀 먹고 타 버리 근데 좀 틈네다 메크스 쳇선 잠선 젠스 그노 어디 그 치르드나 원조진 드니 녀가 제세나 치르드나 공화 동물아 니와니가 치르드나 아랑진 조피젠가 나네 연된 아랑진 조피젠지 선바치르즈나 스다그 랑초근 제완데 탐제크 어 아르긴즈나 라미에 동나 마마르테라다스 텐숨 그치나 진디가 남카가 뭔데 치르드나 마마르테라 너니가 자는데라 너니가 치르나 다든 너니가 너네 치르나 돈라 자리 치르나 젠지 팀에 그치나 텐숨마 뜻이고는데 텐숨마 사리 인당당 대비 어무 스다그 치르나 랑초근 제와당 텐숨마 사리 치르드나 능니가 총이 찬다비고 니치르나 데트르 조바리 데나 뭔데 다베이나 치르나 다와짐 센터시니 치르나 토케 마라 허나 치르나 마마 키와라 치르나 네조당 허우나 치르나 상게당 어지 젠나 치르나 와모스고단 무고 근다짐 센터시니 동포 냠망가 어 그마 조이나 치르나 아디죠케 젠데 아 디비치르 뜨능이 거래즈나 스디랑 투비치르나 제완디고 응금메테피 요식이 정매도 지구노 게르테르 되게 정모로 마주데 쳇송 쳇선 잠신 젠지고 너 듣지 못하는 점메테피치르나 아 홈메크트 쳇송다 아 계세다세나 드니 응이 휘영치르나 디게트 세지레 다우치 재원이 와시 재원이 와이나 지나스니 뜨 스다 쳇르 쳇이츠라 니 너나치르나 던센 스모가 동호회 나친난 렌치 정성 그 뜻이 오니 서달라 카시랑와 아 사마성노 아니와 나친나 서디 에터 상정 상트는 만주 비철 선바이 나친난 렌치 그 서다 사지 땅치 와스 니트 치르비철 너무 그 스무가 뛰는 거 치르나 동호회 나나요 총총스 그 니우가 동호회 나치르나 정성 그 뜻이 온바스 아 다치 뜨이르드가 뜨요노 그 치르드나 선부가 지오 랑간든지데 다코치나 장송스가 뜨다니 치르드나 트라용즈시 니와이나 치르드나 용데 땅이 스다가 사마즈 송오드지 치르드나 사마송아 띠는 그 치르드나 총오 동오이나 아랍트 치화 메즐 비스 체이 강비 아르바탄시 세피세브 시르카르지 창드네 선비 응오네스 장송 아즈긴 니브라 온스고노 케마르데 디 고든 시드레 세르지나 스다그 인데 치르다 냥인 제동 아 무근이 치르나 처마용 아 정내 치르나 정카 동이 치르나 정카 정버성 거지 아 팀버 체크 치르나 소주 치르나 탄탐다 듣고 누구 아 늦다위 치르나 일 냥인 제동이 치나 아드지 띠엔 디와라 아랍다 치화 아 스다그 치르나 디와틀라 치르나 딱 시 셈 코르송에 데 치르나 시 치고 누구 저후 메제비 치 드치라 어 득체가 용스 공원 오고 아르바스고노 다 기송 그치르나 역시 하찰기스고노더라 어 띠그치르나 너가 치송 오거즈나 기송 그치르나 와그 동프르다 그거 보러와리 보러와 그냥 아르바스 영나 하찰기 용스고가 어 하찰기인데 너가 좀 오거즈 띠 너가 치르나 도피 연들라 초트 세피스 세브암 세브스고노 그바라 창끌스고노 세레드 카스고노 치라시라 아 아 창글지 어 창글은 늦지르드나 청와등을 엠비스 선부가 겨우 름바지와 세고는 떼어서지르 어 선부가 겨우 치르드나 름바지와 뭐 주고 세고는 늦지르드나 다 그분들 아스 정성 통화우스 그 치르드나 통무와스 그 쓰지 땅에다 치르드나 스다등 특은이비 사르를 탄당지 그스고는 너네 공화 동국은 어느 치르드나 노치가 치나 득치 그 쓰고 있다지가 아랍도 치화 메제비 쳇드고노 개발들이 치화는 치다 메제비 쳇드고 쳇그스고 했던데 말 그때 그래 아디 안 다지
되나 디비스 생기지엔 아까 선박에는 치르나 세파 영 그게 너치거라 너치거다 치르나 창각 그게 있을 거 같다 내가

0: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1: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ཉེ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ཁག ཁེ གོང ཤབ ཤེ བེ ཇིག ཚོ མེ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ཇིམ ཉེར ཆ ཆིན ཆེ བ ཇིང ལ ངོ ལ ཤབ ཤེར དང ངོ ལ བདེ ཅིལ ངོ ལ པར་ན་ དེ ངོ ལ གར ཁེལ ཅིབ ཤ་ ཅིར ཤེལ མ གསལ ཅི གེམ ཁུ ཆེ བེ ཇིག ཚོ ལོམར ཐེམ ཐི མ མང ཉན ཏུ པ དང པར་ན་ དེ ཤེ ནི བར ཇེ ཏི ཤེ ཅི རང ཉེ དམ ཡང ན ངག ཅུལ མ ཡི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ལེན བེ ཁང ཡི ཅར ནི ཤང ཆིན ཅེ ཡལ བེ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པར་ན་ དེ ཤེ ནི སླང ཅུང ཆེ ར ཁ્વાར ཅིལ ཁལ རིན ཡེ སང ལམ ཨང ཉེར ཉི པ ནི ཐེགར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ལེན ཁེ ཐེབཏན ང གན ན འགྲོ ལམ ཁར ཐུང ཤེ དེ ཇིག ཅུལ ཁབས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ཝར ལག ཞུང བི ཨནེ ཁ བ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ལེན པར རེ ཤེ ཤེ བི ཇིག ཅུལ ཐོམ ར ཉེར ཏ ལག ཁེར ལེན ཐ བི ལམ སུ ལག ཏེ ཤེ དེ ཡལ ངེ མི ཡབ ཏག ཅུལ དང ཡལ ངེ མི ལེ ཅུབ ཡལ ངེ མི ལེན པ ཅི ཅེ ཅིག མ ཅི ནམ བི ཤབ ཤེ ཁུན ཐུང ཤེ དེ ཇིག ཅུལ ཐོམ ར དེ ཐུ ཏ ཐོ ཅིག ལ ཤེ ཐ བར གན ནམ ཤ ཅེ ཤེ ལ དེ དང མཉམ དེ ཁོང ཚོ ཁལ ཅི ཇིག ཅུལ སན ཅི གོ ཅིག མེ ཚལ ལ ཅི ལུ ཤེ ནི ཨན ཡེ ཁབ ཅེ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ཐལ ཅི བ དམ ཉར ས ཚག ཅིག དེ ཇིག ཅུལ ངོན ལ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ལ དོ ཅུམ ཕག པ དང ཝར ལག སོང བེ ཇིག ཅུལ ཐོ མར ཡལ ངེ མེ ཐོབ ཐང ཤེབ ཤེར དང ཨན ཡེ ཁབ ཅེ ཐོབ ཐང ལག ཁེར ཅོ བེ ཤབ ཤེ ཁུན དམ ཤེ དེ ཇིག ཅུལ ཐོ མི དེ ཐོ ཏ ཇིག ཅུལ ཐ བར གན ནམ ཤ ཅེར ཤེལ
0: ཤུནི ཇེ ཅིག སང ཅིར ཁོ ལག སང རོ གོ ཕ་ཁིས་ཏན ཅེ ཙོང ལི ཤ པ ཅེ ཅིན ཡེ ཅིག ཉན 중국당 파키스탄 와름 제아츠니 로동안고리 틀 이토크 셰츠 플라팅 파키스탄 사중 그 찹시킨 머기르치 망토니 파키스탄 당 중국 자크니치 망망라 냥 특바니 뎀르치 키프단토나 파키스탄 지 중국당 파키스탄 지 차쿠 망부르베리 냠디 라그상토 셰핑 요레 쇼니치 슈그용첸 탑지 냠디 쪽본 젤와티 맘틀 사쿵 지프단지그당 제치 냠디 라르킨다 동위 스토크 가친식던 지르스세레 샤바즈 입셰지레 파키스탄 망망지 중국 망망라르 산조그당 르가미 쉐핑요레 치스톤 르겁제 나크치기 로르다르가비 친예스친이는 제아츠피 찬라 파키스탄 땅 중국 잠튼 제라 르므진 슈그용친 탑진냠디 쪽법런 페지쇼마 파키스탄 땅 중국 슈그니 쳔제라티 판스니 예치 땅 업당 잔님 시브디 땅 페지제 탐몽 촌히 땅 즈요피 니르독 체위 제친 코리 초트 탑지 돈힝데 진실 메버 제습던 조빈 요스레 샤바즈 이난치 탄토네 파키스탄 쇼지 중기 환준 페이지 등 찬슬 공플 워슬 콜라쇼 쳔질 쳔스탄 텔블랑 비 버튼 쳔지 라상토 쳔신 교레 중군 페이지 등 지질디 자친 페이지 선조빈 비 자캅 덕라 그막 동진 요파 마슬 콜라쇼 쳔데 등 다르지 텔럽 시지 까침 지 교레 파키스탄 지블로튼 제르밀기 중고 치커사툰 럭터 시티 맘타타 중고 캐픈 흑조름 제비 나툰 타니 중고르 잡츠 시지 인스레 샤바즈 이프탄토네 파키스탄 쇼지 중고 등 파키스탄 지 차쿵망 위 냠디 라그자토 쉐핀 요레 파키스탄 쇼지 만타데 중고 등 파키스탄 지 환주르 와침데 비센 토인 페이지 데름 달 헤브름 반봉 쉐지 인라 냐리 럭비 고니 조리 등 샹리 참튼 럭슬 삶은 페이지 속지 차쿵 지 쇼니 냠지 란 통체 쉐핀 요스레 샤바즈 입셰지레 파키스탄 쇼지 파키스탄 등 중고 냠디데 레젠셜 메프르 세정 환주르 등 칸들 소수 르니 속 차쿵 서자 체프르 프로아 요레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ཁལ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야 저번에 봐 되나 다타 체크 산신 농지만다는 찬지 공회 상친 용제 대신 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넘바치 못했더니 버가스시
4: 순인 단들라 시킨이나 단식 안탁 드바 알와 찬증 자라 단식 안탁 드바 라마 단신 소문이가래 정메가스나로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는 그게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흐등 카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카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렌츠나 챤톰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카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니등 카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랑흐 단섬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i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la nirsim war, saringir nyamjuk chashtung shajayin.
5: Sornin washkil gomchin.
6: Tsomun woshkil alonchin.
5: Sarangir nyamdr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karma ngamni war. Dichin s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yangzhu nyanchin keng woshkil alonchin ki, nyan shiwi lenchin ngwanda deng charsung, kilchi nyambar guazhenqi.
6: 다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인
7: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슈 간들힌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토베 첩세티 펜증 이지다 추세 토베 응외좀 냠리 추세 토베 대자 냠리 추세 토베 계제록례지 균형제니 계급다 계급월기 제외 미국대 유지대능유 시진핑기 나란히 중국다 파키스탄 바르키 제와 피제 동교로 제대 통치지기유 总统 扎尔达里塔냠图 别尊切地 切地总理 罗德居定阿库罗瓦 国급수시바탄 特区地度了兄弟家吧 随军杂作军军切吧 秀勇给娘们列定色的动画 退入沙巴拉 提别腾色机 中国堂帕克斯坦给联网集团错吧 共有的准吧 中国堂帕克斯坦给这位 结合牛逼密码了 偏不准吧他 社会给西地堂配件器 都不需要结束别度求救引起年对当月 扎尔达里以 파키스탄탄 중국 파르키 퇴남군기 특주 냠례 록대제와 유린 사대인부터 서쿠기 시디타 대링 폐기제 이가된 땜부식도 교류 파키스탄 조기 주시 시진핑기 뒷배 퇴니 딩섭 뒷배 콜라시비 최고 접단 신발 최퇴응학주 시부터 주시 시진핑기 파키스탄탄 중국 제와 딩섭도 동교로 로디엔 교류명항 시와타 뒤럽사발 아르베 덤섭기 파키스탄탄 중국 레완 직퇴 초보 조교로 군디 당나와라 최퇴 진진시기 후 파키스탄기 다왕탄 아콘 사제 차산 송경탄 변조탄 지소 피겨라 군디 동호라 중국 초기 로디엔 교류명항 갭교를 시해봐라 파키스탄 초기 닝무연의 토지치 쇼교탄 중국 초기 대외 개변탄 저우 유변 내둔티 중국 초라 무투 갭교를 시해디 파키스탄탄 중국 제와 무투 추세 대외 토외토 군디 동교 인시 종유 年底里 GCC级别抗议总理李强谈 파키스탄级总理夏巴兹以 平均电子路程当中 李强给 中国超级 파키스탄超大娘도 别尊节的 团结肉类了兄弟革命 中国谈파키스탄级变修派的革命 尼萨列国로 人不如不是胡大队的 中国谈파키스탄级 团南军级特区娘的肉队者와 军线没把了配件肉队로 군地东队于计送入不是 夏巴兹以 파키스탄탄 중국와르기 제외 펜순이지탄 당왕자념 뒷모토 시디탄 폐기의 등일 시부시 멍실 시유 파키스탄 조기 로딘 교류명항 뷔세 토비권리 중국탄 파키스탄기 변조 발견 조준러 군디 동교를 주니 파키스탄탄 중국냠래기 개봉사와 삼미시의 바로 대교 인시 송유부지
1: 디글레쿠네 비외네츠 지금 주지 시진핑키 주제키 디자게린치바니바토 사별정니기라우토 탐볼징구 신뢰 천재정수 랑타르 타경체토 사별야부소비치브네 고속신 순상락제키 가우절라슝르게디 중국 사별레디니 중국 주제키 디자게린치구 시 인도나유 롱진키 철구중업의 고수로라 사내카키 사별리지 달게동회 자주딩서비니 중국 도포로 정리기라우토 탐볼징구로 잠디치신부시 공로 고주 고송의 피피 텐쿠이키 최순수 직지케진 량자지니 사슬티토 초타지위 차례나니 로투주랑삼침시 니샤콩 당토 산시咸阳 장우总体 감딥추 순수 최대디네키 최대신칼피니 장유 초듀니리키 최기수라 세심나오시 스타트 딥수 세비에 최나가티 민알 님은 미글루키 투삼수리바타 타로 신지준비에 십지르댐비키 세륜키 로유시 량자지이 최나가티 하장야부시 뷰리초식시 규차공시典라 튼세강야부유 니발토 중국와 정니키 정니기네튼 탁주차구 시송시 니동유성유류 다우순발 지금 주제 시진핑키 수주 총도 수견 신뢰 레지키 지소 편대타 지소 견송 레지키 오유라 스고능급 순공기 디자니 계급기 디자탄 조유비 니발토 심타 장제키 랑계키 수지 피게다니 수지키 천세 정수장타타 수지 랑디 천진토부치구 시 인도나유 롱생키철구종합의자네나사별레지탈기동회차주랑달딩섭치부타 孙居天空孙江塔皮居了匈奴江巴从列前期孙孙马拉秋桑东华孙孙娘之高州了匈奴江巴天宝托行背过里巴年过假期的参别孙三八苏比界前年三边期中空地在给人出彩托的东归西顿不是 사표列日谈的各段话让这里港子营中国前在合肥人类孙孙女的菜共同出现三对心就康图明了小海西边人类孙孙女的菜共同出现西起 虽军旗虽所打遭落到行不行出现铁人米特不行绿塔

0: 평구 냠두 제주 냠네 진부르제 대버라진네 링네 틀레 정리 젠기 뉴즈타 부사르 튕기 뉴슈 기신 제규로 도난 제규 에이파이가 변조롱의 센팀구 통화로 종리 에시아 단시디 갸수시민 구이기 링네 유고르 튕군 직두토 짐두 제바타 샹양 당통 사콘레 개베 록두 송튕 짐구 사르도 주티 링네 튕세 치케 도치르존 제규로 잠디 제규
1: 나무 최딩기 양덕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버디니 부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센규르 냠자디 제시
2: 디글리 쿠네 비웨네즈 어제 总统 트럼프 친추지니 이젠 긴니바토 이젠은 왕웨 닝듀요 지주 차과부타 어제 닝듀요 라베치 자미 동수유 지시부시 이젠키 네수시게 미네 닝티가 잠식라 이젠키 치료조지 무지타바 하마니기 가게잠네 코소신바 립점교비에 요 이젠토 조교비에 랑스등유 지댐시 이젠키 친지부진策바 바치아이 친수시니 년조르기지르탕리지거 다디에튜삼수 인치전문기배소내니 리부는치비에 특수용기 목추주지교티인 시세부시 而且去年新出几年年初时期明年继续隆度长年一人期电视别扫过出呢明明那么多卡几期天气就足不谈生产难问牌一人期孟天给女吧就足几遍有些我们把来给予接下不是而且中央孟基部以新出几年卡桑帕立体而且马期一人期出卡高动下去老大去不提从出古巨口皮一着下了滚到东归气我时接下不是 이젠 이슬랜 살지 수마기 닌티르 데스인베 추준유섭시나 추신 숨주소지 호르무 소가니 주유 지시엡시
0: 디글리군의 비비니수 대마도 자두 어리 중섭 지목 커니스 하웨리이 신슈징인 대마 랑용기 응악공사자 걸린란 링첸기 대비 총기를 노기수 어리 중섭 강기 3년 사바주의 제구토 어리 종통 트럼프 걸린란 링첸라 척슈통의 도담 지지 체바대 도로와 시지주유
2: 年底在国呢格里兰林天让用西雄基米修基米巴塔芒索杰扎克谢基熊色康基三年三百年长途我国七百七户别语迪格列库内比维尼茨波兰南西塔森森部长基村出西尼摩西库镇基尼伊斯杰基迪加部长本格瓦尔契米高维米车速就局嘎当不赢西局不是 伊斯兰从马基次约接你，加上所有托，每处人路去，让用我所竞争期间去，可能是不三尺出新入卡西不西，高于解决不是。伊斯兰去竞争不新出几年，在扎西个呢，你去加上若干天去，可能是不三尺出新入卡西边拿出间去，期间给明了呢，我可能七不担心解决不是。
3: 공세전교류년주쇼겐다고유준라탄댄세원제인레센경원랑겐다오세린라시맴미다지키안주락바라추기지맴미부지키안주르부르추기지추추디지키안주추주렘바르치각도유배지중이무치이신세렘바르치미치키저양시경주최초
4: 娘州人民之晚年安吉点点杨森西奇色出康西奇余体民南用我奇
5: 米日卡克经济亚界党推梦古宾年中华米日奇索泽内斯党独秀内斯热万内斯建议